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0: 책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화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름만 끌질름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인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회치기 작업입니다. 다회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찼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짖어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느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스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부계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가나만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채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를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여기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채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신문 봤어? 전부 다 문옥경 얘기뿐이야. 뭐 영화 찍을 거라던데?
1: 그럼 이제 우리 구국단은 어떡해? 망하는 거야?
2: 야! 망하긴 뭘 망해!
0: 솔직히 맞잖아. 이제 네 마이가 없는데 공연을 어떡해.
3: 자, 단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거다. 우선 우리끼리 시작하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2: 우리 국극단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4: 단장님 돈 빌리러 가신 거 맞죠?
0: 그 옥경 선배는 이제 진짜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2: 야, 그건 진작 물 건너간 얘기고.
4: 그거 몇 번이나 물어봐.
5: 마음을 쓰지 말도 못해.
3: 아니, 조야!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국극단 생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은 늘 있었어. 또 신입 연구생들을 뽑을 거다.
6: 여기 신입 연구생 한 명 있는디?
0: 받아줄란가?
7: 야! 야!
8: 선배님아!
7: 야, 이게 집이야!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9: 잘 지냈냐?
3: 잘 왔다.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6: 선배님!
0: 그 중에서도 너 제일 눈 빠지게 기다린 건 초록이야.
6: 왜? 참말이야?
7: 아니야!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나 이제 연구생 아니고 정식 단원이거든.
8: 응?
10: 아 맞아. 어? 초록이도 그렇고 영서, 주란이 이 셋은 이제 연구생 아니다. 정식 단원 됐어.
6: 아따, 진짜야. 다들 잘했네. 아이고 나는 그 뭐야 그 입단 시험부터 다시 봤은디. 뭐야 이제 초록이 보고 선배라고 해야 쓰겠네.
0: 괜찮아. 맘 먹어도 돼. 선배의 넓은 아량으로 봐줄게.
10: 아 근데 너 목은? 이제 목은 다 괜찮아진 거야?
11: 예전처럼 다시 소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온 거지?

0: 그이지 그런 게.
1: 야! 이제 막 올라온 애한테 뭘 그렇게 물어봐.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아. 오늘아 피곤했지? 어서 가서 쉬렴.
2: 뭐야 이 간지러운 말투는.
3: 자 이제 그만 다들 자리에 앉아. 정년이는 단장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와.
0: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0: 네. 단장님. 저 지금 왔습니다. 엄니 허락받고 오니라고 쪼까 늦어 불었습니다.
1: 그래, 잘 왔다.
0: 그 입단시험 날짜 정해짐은 언제든 보겠습니다.
1: 내 확인을 거치고 싶어서라면 입단시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0: 아니요, 꼭 보고 싶습니다. 지 목이 지 마음대로 나아질지 알 수 없은게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갖고요.
1: 전 그렇다면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말해주마.
0: 예,

0: 영세야. 아이 그 옥경 선배가 안 보이네. 나 왔다고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 갑제?
1: 옥경 선배 국극단 나갔어.
0: 나갔다고야?
1: 응.
0: 그것이 뭔 소리대? 아니 그 뭐 다른 국극단으로 갔다 그 말이야?
1: 아니 아예 국극을 그만뒀어. 합동 공연 첫날 공연만 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그래서 합동 공연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요새 단장님이 그 뒷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
2: 옥경 선배!
0: 너 혜랑 선배 조카 아니야? 애기야, 옥경 선배 안에 계시냐? 나가 조금 배웠어 건디.
3: 왕자님은 떠났어. 그래서 공주님이 슬퍼해.
0: 어디로 떠났는지 들었냐? 혹시 거기 옥경이니? 옥경! 언제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왔으라.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4: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말해줄 생각 없고.
0: 알겠고 마이라. 옥경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메란에서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잖아. 호랑이 없어진 굴에 뭐가 호랑이 행세한다고. 근데 꿈깨. 넌 절대 문옥경이 될 수 없어. 목포 촌년이 시장 바닥에서 계속 소리나 팔 일이지 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나는 옥경이가 널 편애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옥경이 너 목소리를 참아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넌 옥경이한테 딱 그만큼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째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내가 그때 왜 그 짝 같은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깝딱 만나면 사람인데.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많이 괴로웠어. 내가 꼭 그래졌던 생각이 들어갔고, 나는 옥경 선배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라요. 결국에 나온 뒤 국극을 알려준 사람은 옥경 선배인게요. 그랑께 그 짝도 인자 놔줄 건 놔주시오. 그러고 독품고 있어봤자 한번 떠난 사람 안 돌아오요.

0: 아마 옥경 선배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을 거야.
1: 내가 목포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야. 베란도, 옥경 선배도 다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말로 어리석었지?
0: 대신 내가 여기 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절대 안 떠나. 그리고 이제 너도 돌아왔고.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1: 너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어가지도 이 모양인데 옥경 선배 빈자리까지 누가 들으면 가당차는 소리라 할 것이야.
0: 그렇게 떠들라 그래. 내가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잊지 마. 넌 내가 인정한 유일한 경쟁 상대야. 아, 뭐 물론 정식 단원인 내가 연구생도 아닌 너랑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한데.
1: 아메. 아, 그러면 나는 아직 네 상대도 안 된다?
0: 당연하지.

0: 대본 읽어봤는데 좋았습니다. 다만 이왕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좀 더 웅장한 규모를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덕만이 입궁하는 장면도 전쟁터 장면도 좀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요. 대본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1: 아, 네, 그게 저...
0: 무슨 문제라도...
1: 사실은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요. 이제부턴 그쪽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 이 대본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1: 죄송합니다. 커피는 제가 내겠습니다.
0: 잠깐...

0: 나 이거 갖고 왔어. 문옥경,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나도 원래 있던 거.
0: 응. 그래.
3: 시작, 시작.
0: 그래, 우리로 충분해.
2: 응. 옥경 언니가 중요하지.
3: 응. 내일은 더 많이 데리고 오자.
4: 자, 이건 너희가 오디션을 볼 새로운 작품이다. 제목은 신라의 여왕. 선덕 여왕에 관한 이야기야.
3: 선덕 여왕? 조선시대 사람인가?
5: 답답아. 방금 신라의 여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새로운 극 아니야?
3: 그러게. 처음 들어봐.
4: 그래. 이건 권영섭 선생님이 새로 쓰신 극이다. 아직 수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0: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대본으로 여자 주인공인 선덕 여왕과 남자 주인공 김유신 역할의 오디션을 열 계획이다. 연구생들에게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에 응시하면 된다. 윤정년, 물론 너는 입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
1: 예.

0: 거야. 근데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극인 것 같은데 우리 사정 안 좋다면서 이런 극 올릴 수 있어?
1: 아마 단장님 입장에선 이런 규모의 극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2: 야야, 그런 건 다 어른들 사정이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 다 됐고, 박철호, 넌 선덕이 형으로 오디션 볼 거지?
3: 당연하지. 뭐 서희롱도 없는 지금 나 말고 여자 주인공 할 사람 또 누가 있어?
4: 쭈란이 있잖아.
3: 야.
5: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알았어. 왜? 무슨 할 얘기 있니?
6: 저, 단장님. 신라의 여왕 말인데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대규모 극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5: 제작비 때문에 그렇지? 걱정할 거 없어. 방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랑 통화했다. 아, 그래. 너도 알겠구나. 우리 메란 초창기에 홍매라고.
6: 그럼요, 기억하죠. 여기서 나간 뒤로 어디 방직공장 사장 후처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5: 그 영감 죽은 뒤로 한 재산 받은 모양이다.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여기저기 알아본다는구나.
6: 잘 됐네요.
5: 우선 오디션을 봐서 각 배역들을 뽑을 생각이다. 저번 합동 공연 때도 오디션을 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고, 오디션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모으면 나중에 공연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
7: 단장님 열정은 여전하시네요. 근데 공연 얘기는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짜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5: 응?
7: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란 국극단 건물 저한테 파는 거 어떠세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5: 아니,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그게 무슨... 아니, 공연에 투자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아,
7: 저 이제 국극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 건물 사드리면 크게 요정을 할 생각이에요.
5: 요정이라니?
7: 왜? 자존심 상하세요? 하긴... 단장님은 제가 밖에서 메란 이름 팔아서 돈 벌고 다닌다고 그날로 절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얄팍한 재주를 팔고 다니니 절대 예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돈이 궁하긴 하셨나 보다.
5: 괜히 나왔구나.
7: 그 건물 사드릴 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으셨다면서요.
5: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7: 제 동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단장님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들어오세요.
8: 아이고, 단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5: 당신이 어떻게...
8: 저기,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넘기시죠.
5: 뭐 팔아? 아니,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이 무슨 의미인 줄이나 알아? 그 건물은 메란 국극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7: 그렇게 빈깡통 같은 짐만 붙잡고 있느니 그냥 저한테 파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8: 가시죠.

0: 가는 거니? 어디 갈 데는 있고?
1: 아는 분이 영화사에서 일하셔서요.
0: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2: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0: 단장님, 정신 차리시라. 단장님, 단장님.
1: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0: 너무 무리하셔갖고 그런데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실 거라 하대요.
1: 어떻게 된 거야?
0: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원장님이 그것을 다 보셨으라.
2: 뭐야?
3: 뭐야? 아니 갈수록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4: 어? 아니 반찬 가짓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주먹밥이야?
5: 주방에서 바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나?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6: 야, 꿈 깨라. 앞으로도 이 주먹밥에 닭광이 전부일 테니까. 하, 메란 좋은 시절 다 갔어.
4: 설마 우리 메란 망하는 거야?
3: 아니야.
4: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긴 힘들 거란 말이지. 합동 공연 때문에 생긴 빚이며 위약금도 다 우리 메란이 떠안았대.
7: 어쩐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용돈 반토막 나더라니. 그나마 잘 나오던 밥도 이러면 나 어떻게 버티냐.
4: 다들 조용히 좀 해. 단장님 쓰러지셨는데 지금 밥투정이 나와?
3: 근데 단장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4: 오늘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 나갔잖아. 충격받으신 거지.
1: 야, 우리도 나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 단장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8: 단장님 돌아오시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두고 봐. 남겨진 사람들만 바보들 게 뻔하니까.
4: 나가고 싶으면 선배들끼리 조용히 나가지. 왜 애들을 부추겨요?
9: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부추겼어? 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4: 남으면 바보라는 둥. 우리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선배들끼리 나가면 민망하니까. 괜히 순진한 연구생 몇 명 더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9: 야, 싸가지 좀 봐. 너 말 다 했어?
4: 못했어요. 왜요? 더해요? 뭐 연구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문옥경 나간 뒤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중심 잡아줘야 할 선배들이 살 길 찾겠다고 더 난리잖아요.
9: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살 길 찾으면 그게 찾아져? 문옥경도 버려고 한 판이야. 지금 메라는 아사리 탄나기 직전이라고.
4: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 잘난 영화든 뭐든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생한테 붙잡고 흔들 시간에.
9: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쳤나.

0: 우와, 일단 마음 굳고 딴 내가 버려준다.
1: 아, 선배.
2: 아, 잠깐만. 됐어. 다 끝났어. 나갔잖아. 그래도. 아, 됐어. 밥 마저 먹어.
3: 아내 엉망인가? 네 눈엔 안 보이냐? 같이 머리 맞대고 수수발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망을 가냐?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어째 그러고 계속 피해 다니냔 말이야.
4: 그런 거 아니야.
3: 너 나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4: 미안해.
3: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너까지 왜 그러는 건디? 메라는 이 모양이지. 아직 소리를 지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죽겠니? 대체 너까지 왜? 내가 너 뭐 해코지라도 하냐? 내가 뭘 언제까지 날 그러고 피해 다니냔 말이야! 유라나? 우리 친구 아니냐? 친구도 아니야, 이 가시나.

0: 미안한데 오늘 연습 안 해?
1: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 금이 언니랑 수경 언니 나갔지. 그리고 이제 소양 언니랑 봉선 언니까지 나갔잖아.
2: 야, 그렇게 마음 뜬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거야.
3: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뭐 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1: 하루 의욕이 안 나. 이제 이러다 공연 엎어질 수 있는데.

0: 무대 올리자.
1: 무슨 무대?
0: 아, 원래 내일이 네 입단 시험 아니냐. 그거 해볼자고.
1: 단장님도 안 계시고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0: 아따 뭐 심사위원들만 평가할 수 있대. 저 길거리 나가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반응해주면 평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1: 아, 그럼 뭐 길거리 관객들한테서 평가를 받겠다고? 재밌겠네. 정년이 말이 맞잖아. 정년이 소리 듣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평가가 어딨어?
2: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 한 10명 불러모으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통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3: 내가 그 기준이 돼줄게. 나도 나가서 공연을 할게.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이상으로 너도 사람들을 불러모아.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다시 입단하는 거야. 대신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덜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발도 못 붙이는 거고. 어때 윤정연? 할 수 있겠어?
0: 좋아! 해보자고.
3: 각오해. 나 너 목 부러졌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0: 아따, 그러면 나야 더 좋지. 네가 적당히 봐주불면 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냐? 아주 인정 사정없이 해봐. 나도 사정없이 밀어붙여불란게.
4: 거라고요? 그 바보와 공주 허영석?
5: 네, 맞습니다.
4: 어머, 진짜 꼭 가야겠다. 네, 꼭 보러 오세요.
5: 네.

0: 벌써 100명이 코앞이야. 영서 공연하는 거 소문나서 밖에 줄까지 서 있대.
1: 이거 정년회도 너무 불리한 싸움이야. 영서는 저번에 합동 공연 한번 산 걸로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 아, 저기 영서 팬클럽도 왔다. 이렇게 많아? 저것 봐. 이거 정년회한테 불리하다니까. 너 보고 가게?
2: 시작했냐?
1: 아니.
3: 언제 와?
2: 아, 좀 기다려봐. 서양차 나온다잖아.
4: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주었으니 애꿎은 오늘 밤을 사랑가로 즐겨보세.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허구도 일간의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나의 록슨 나비디에야 산물의 좋은 풍식 띠꽃 송이를 가며 사르기를 쫙 퍼리고 눈동물을 더울 춤추거든 네가 나린 추를 알려하구나.
2: 즐거운 날에 어찌 죽는 말씀만 하시오.
4: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억고도 한번 놀아보자.
5: 이리 놀아 억고로 올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0: 단장님, 뭐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1: 도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옥경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줬어야 됐나? 하지만 옥경의 요구대로 실험적인 극들을 마구 올리다간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네 말대로 옥경이랑 해랑이랑 나갈 때를 대비해서 연구생들을 좀 더 키워놨었어야 돼. 그 둘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은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화근이야.
0: 사장님.
1: 아님, 무리하게 합동공연을 진행시키지 말았어야 됐나? 하지만 여성 국극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공연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2: 사장님!
1: 하나라고 했다고! 근데 남은 게 뭐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나한테 생기고 이젠 애들도 못 챙기고 있어. 우리 단원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도 단장이랍시고 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0: 이모. 이모.
1: 가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0: 속이 다 보인 거야? 10명도 안 돼. 5시 지났어, 정면아.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2: 아니요. 준비됐어. 가자이.
3: 윤정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0: 아, 그 최공선 딸 있잖아.
3: 아, 최공선 딸?
0: 응.
3: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4: 아따! 아이들 와주셨어. 아, 인사부터 올려야지라. 지는 윤정년이라고 허요. 인자 지가 그 소리 한 자락 해볼 것인디? 아따, 그 시기 오랜만에 무대에 설랑한께 솔창이 떨리고 그 긴장도 쪼깟 대분께. 아유,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초임새도 좀 넣어주고.
5: 응? 좋다.
4: 아그들아, 너그들은 박수 좀 많이 쳐주라잉. 마음 편하게들 봐주셔잉.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봉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가 있었는데, 아, 성은 심가요. 이름은? 아, 이름은 뭐겄어?
6: 신청이 아니여.
4: 그라지, 청이지.
0: 심청가를 하겠다고? 그 청도 어려운 심청가를?
7: 설마.
8: 우리 심청이가 부모나비
7: 추월문전을 부르진 않겠지?
4: 아이고 추워. 아이고야, 어찌하스까. 이거 추워가지고 얼어 뒤져불거네. 아유, 그게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연꽃으로 생환시켜 황로안쳤더라.
6: 그렇지.
9: 아이고 곱다고.
4: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나가 호호 태평이라.
6: 시고 시고
9: 좋다.
4: 뜻밖의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드는구나. 방향을 보아하니 내 고향 도화동이로다. 이랴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부친 생가 가득 헐째

0: 너무 거칠어. 구멍도 안 나오겠어.
1: 산호 주련 빛 저흐들째
2: 채공선 따로 하더니 별걸 넣구만. 그냥 집어쳐.
1: 청청

0: 아이고 기버렸네 기버렸어.
1: 가세요 그럼.
0: 뭐야?
1: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0: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1: 아니 나 참아 참아.
2: 와.

청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나는 몸짓으로 채울라니. 난 소리를 잃었지만은 대신 아직 연기를 할 수 있어. 춘향이를 하든 심청이를 하든 그 사람이 돼버릴라니. 그래갖고 빈소리를 아주 차고 넘치게 채워버릴 거야.

0: 이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니 길어
1: 분명히 떡 먹이 됐었는데.

0: 쪽에도 많이 모였는데 네가 조금 더 모았어.
1: 말도 안 돼. 그 찬발이요?
0: 그래. 네가 해냈어.
1: 와메씨! 어? 단장님! 단장님! 태어나신 거예요?

0: 소리 해보니까 어떠니? 징하게 좋았으라.
1: 소리는 역시 엉망이었지라.
0: 아니야, 이제 너한테 꺾인 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넌 오늘 심청이 그 자체였어.
1: 참말이여라.
0: 그래, 정말 잘했다, 정연아.
1: 아휴, 아 이게 뭔 일이래. 무사히 마치기만 하자 그 생각만 했었니. 단장님, 오늘까지 쳐서 세 번이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라. 저는 인자 뭐 포도시 연구생인께 정식 단원 되고 니마이 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십시오.
0: 그래, 그러마.

0: 정연아. 아까 정말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1: 뭘. 아까는 고맙다. 덕분에 무사히 다 해냈어.
0: 그러게. 돌아온 거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1: 그래.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0: 아, 정연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우리 오디션 얘기.
1: 아, 인자사 뭐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냐. 겐즈메 나 다 잊어버렸어.
0: 아니 나 지금 꼭 해야 돼. 나 지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 그때 너랑 못하겠다고 한 거, 그리고 너한테 의지할 수 없다고 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그치만 그거 알아줘. 나 사실은 너랑 정말 하고 싶었어.
1: 이제 와서 나 달래 죽었다고 마음에 넣는 소리를.
0: 아니야, 진짜야. 영서가 내 완벽한 파트너였던 건 맞지만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건 너였어. 너하고 하면 내 연기가 흔들려 버릴까봐 네 탓을 했어. 네가 나 평생 미워한다 해도 할 말 없어.

여기까지 너야. 제일하고 답답하냐. 내가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나 목 이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내가 널 어떻게 미워해야. 나 이 국극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웃어준 것이 너였는데. 아까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할 나간 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겁나게 떨려불더라.

근데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게 그러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 주란이 너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게 떨릴 것도 겁날 것도 없더라.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 너한테 약속할게. 나 뭔 일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너도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끝까지 지켜봐줘야 쓴다잉.

0: 생각해 봤는데 신라의 왕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세트를 아무리 줄여서 짓는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1: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속 신라의 여왕을 고집하시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0: 뭔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기는 한데 쉽지 않네요. 기존에 했던 작품을 재탕하고 싶진 않은데.
2: 야, 혹시 쌍탑전설 기억나십니까?
0: 아, 그건 너무 실험적이어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2: 하지만 신선하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으라.
0: 하지만 실험적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1: 다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후반부예요.
2: 맞아라. 광기에 찬 예술가를 연기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배우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0: 해보시죠. 지금의 정년이 나영서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됐다. 아주 고와. 넌 얼마나 복 받았니? 신랑이 이렇게 연사포까지 씌워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하고. 구국단에 그만둔다는 말은 했니?
4: 아니요.
3: 얘는? 결혼 날짜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미루려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밑보일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짐 정리해서 나와. 응?
5: 아따 뭐 하고 있으냐?
4: 아니야. 쌍탑전설 대본 읽어봤어?
5: 응,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4: 아사달로 오디션 볼 거지?
5: 그럼. 넌 아사녀로 볼 거지? 그래야 너랑 나랑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연기할 거 아니냐. 너 나랑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나 말이야. 메란의 왕자가 될 거야. 그러려면 인자부터 네 도움이 꼭 필요해.
4: 내 도움?
5: 아, 왕자가 혼자 연기할 수 있겠냐. 공주가 옆에서 딱 호흡 맞춰줘야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회영서랑 죽자고 싸워야 된게. 아, 딱 고가시나가 또 실력이 허벌나게 늘어버렸을 것인데.
4: 정연아, 지금 나랑 쌍탑전설 연기 한번 해보자.
5: 지금? 그래, 해보자. 아따, 어떤 장면 연기할까?
4: 아사달의 꿈 장면.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 해보고 싶어.
6: 아사달님!
5: 아사녀! 어,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6: 아사달님, 아사달님을 다시 만나니 저는 이 아사녀는

0: 아니, 이 좋은 날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요?
1: 남군님을 다시 만나니 반가움에 목이 메어 그렇습니다.
0: 아사녀, 가여운 내 아내.
1: 아사달님, 부디 저를 찾아와 주세요.
0: 그게 뭔 소리요? 우리는 이미 만났는디.
1: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야사녀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0: 불안해.
1: 어떡하지? 나 너무 아사녀에 빠졌나 봐. 내 연기 괜찮았지?
0: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 맞다, 아사녀가 대본 뚫고 나온 줄 알았다. 야, 왜 쭈라니 은재이라고 연기가 또 늘어버렸대.
2: 자, 쌍탑 전설 대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지?
3: 네. 네.
2: 이번 공연은 공연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사달 아사녀 역할만 오디션을 봐서 정하고 나머지 역할은 나랑 도행이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자, 그럼 2주 후에 아사달 오디션을 보기로 한다.
4: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저희 압축해서 봐요. 지금 아사달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이랑 영서밖에 없는데요.
5: 맞아요. 정년이랑 영서가 맞붙어야 구경하는 저희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치?
2: 그래? 그럼 아사달 역은 정년이랑 영서가 보기로 한다. 어때? 2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6: 예. 네.
2: 자, 그럼 아사녀 역은?
4: 아, 이것도 압축시켜서 봐요.
5: 네. 주란이랑 초록이로요.
2: 그래. 주란이랑 초록이도 동의하니?
4: 네. 전 좋습니다.
2: 주란이는? 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
0: 그게 아니고 저... 단장님, 저 오디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왜? 무슨 일 있니?
0: 저 곧 국극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2: 국극단을 그만두다니, 왜?
0: 곧 결혼해요.
7: 뭐?
2: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결혼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0: 얼마 전에 결정됐어요.
2: 그래, 좋아.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꼭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니? 이번 공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잖아.
0: 아니요, 저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겠습니다.
2: 그렇게 빨리?
0: 시댁 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내조에만 신경 쓰길 바라세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 그건 어른들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메랑구극단에서의 제 시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려고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0: 언제 떠나는 거야?
1: 내일 새벽에.
0: 그렇게 빨리? 너 꼭 그만두기까지 해야 돼?
1: 시간 끌어봤자 미련만 생기잖아. 몰랐는데 나 원래 이렇게 독했었나 봐.
0: 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시간 끌다가 맘 약해질까 봐.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
1: 영서야, 너 덕분에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연기하지 못했을 거야.
0: 나야말로 고마웠어. 고마워 주라나. 넌 내 최고의 상대 역이었어.

주란이 새벽에 떠날 거래. 연습실에서 기다릴 거래.

쪽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가는 게 인사대. 다행이야. 너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묻지 마라, 이 가시나야. 너 보고 잡아서 나온 거 아니니까. 너 가는 것을

0: 내 눈으로 봐야지 깔끔하게 잊어볼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1: 그래, 알아.
0: 잘 살라는 말 같은 건 못 해줘. 너 마음 편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볼 거 아니야. 맞잖아. 역사 있었던 일도 나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 거잖아.
1: 아니야. 절대 아니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가시나야. 인자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게도 안 믿어야. 나쁜 가지네야. 너 진짜.

정연아. 넌 다 잊고 살아도 돼. 대신 내가 다 기억할게. 나 평생 맘 불편하게 살게. 너 생각할 때마다 나만 봐면서 살 거야.

있어, 정연아. 내 하나뿐인 왕자님.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뭔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예.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가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2: 누가 버리네 이야 맘대로 가지 왜 마시고 앞에는 기러기 한 장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구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엔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셋을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시구스를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구슬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1: 네.
0: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1: 네.
0: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1: 네.
0: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1: 네.
0: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1: 네.
0: 그런 마음이 있거든.
1: 네.
0: 그런 말이 있거든.
1: 네.
0: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0: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에.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그새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곳곳인데 네. 오곳곳은 돌아가시면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네.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꽃을 주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네네.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1: 예.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렇죠.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예. 뭐 죽어가는 거죠.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이 있으시까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예,
0: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제가 이제 토속 미녀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 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 식으로 엮었고 네. 그 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드리죠.
1: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 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예.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예.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출입업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 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 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 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0: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향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0: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 형이라면 오. 남현별 친구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1: 오.
0: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구슬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1: 네.
0: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1: 네.
0: 동양인배 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1: 네.
0: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굿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1: 네.
0: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양인배신 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1: 네.
0: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양인배신 굿 같은 경우에는 3연6곡 일단 음악을 다 쓰고
1: 네.
0: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1: 네.
0: 또 구사를 하고 있죠.
1: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0: 같은 바닷가인데
1: 네.
0: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1: 파도의 크기.
0: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1: 아.
0: 조용하거든요.
1: 네.
0: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1: 거칠다.
0: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1: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요.
0: 약간 아, 이 제가 봤던
1: 이와 네. 아이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떻게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0: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1: 와, 또 이 구슬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0: 네.
1: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처음에는 이제 구슬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현별신 굿을 잘 하고 남현별신 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야지 욕심을 가지면
1: 네.
0: 나는 없어지고 굿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볼까?
1: 네.
0: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제 처음에는 단테의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1: 네.
0: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또.
0: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1: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1: 네.
0: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1: 네네.
0: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1: 네.
0: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1: 아 윤두리 굿.
0: 네.
1: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
1: 아 진짜요?
0: 네.
1: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1: 장 보는 설명.
0: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1: 네.
0: 고등어를 사겠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1: 네.
0: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 많이 고등어는 있다마는 아주 많이는 멋을 줄 남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데요. 아...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2: 네.
0: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2: 네.
0: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2: 네.
0: 앵금이 타령이라는.
2: 네.
0: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2: 네.
0: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2: 네.
0: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2: 네.
0: 어, 친아들이 아닌가 봐. 네,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요.
1: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구세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2: 네.
0: 잘 못 알아 들으세요.
2: 네.
0: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2: 네.
0: 발 건강해 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2: 네네,
0: 했었거든요.
2: 네네.
0: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2: 네네.
0: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아.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2: 네.
0: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2: 네.
0: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어, 저는 진짜 굿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0: 네.
1: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2: 네.
0: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2: 네.
0: 어,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네,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2: 네.
0: 나쁜 것들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축당 생길지국 태민한 범연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 만리백 구로닭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찬데 차 이른 사바세계

감사는 나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기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가자.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온 바두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 벽팔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뚝에 새요, 각시 공뚝 팥뚝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문들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액살제 처줄제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칠병 잡귀잡신 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터질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쇠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0: 엽쇼 문 엽쇼 대한민국 KBS 국악 한마당 숨은 장군의 문 엽쇼.
1: 그렇지.
0: 을미 새해를 맞이하여 사물 우리가 만 인간과 망고 복록을 태산같이 둘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슈 땅 생겨 국태미나 범년자 시와 연풍도라 들게 2015년 을미 신년을 맞이하여 강내 각 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건강과 행복을 주권덕담 발언이라 명일한 주식어들랑 옛날 옛적 삼천갑자동

정지를 하시고 포기를 주시거든 난 대국부자 왕계 석승에 복을 주니 만복은 받았거니와 망고액살제 저유줄게 삼재팔란 관제귀설 우한 질병잡기 잡신 왕관천리 소멸하니 KBS 국악 한마당 전국의 시청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요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니라.

0: 입니다. 네, 앞서 김덕수 명인의 멋진 기운 넘치는 비나리로 네. 여러분께 복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김덕수 선생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안녕하세요.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네, 선생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1: 우선 뭐 더도 마시고 우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대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요. 2015년 정말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인사 해주셨는데요. 저도 국악한 마당 진행자로서 올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아, 정말 2015년이 밝아왔는데요. 네. 저 역시 국악한 마당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으면 신나는 음악, 아주 신명의 기운이 팍팍 넘치는 그런 멋진 우리 음악 소개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3: 네. 네, 지난해 말에요. 우리의 농악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 김덕수 명인께서 기분 좋은 새해에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1: 물론입니다. 우리 조상님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게 이럴 때 네. 필요하지 않는가. 네. 우리 금수강산에서 만들어진 울림 네. 그리고 우리들만의 신명 이것이 세계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꽹과리 징장고북 울림이 세계 평화의 울림이 되리라고 금년에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우도 함께.
3: 네, 우리 세계를 울릴 울림. 네,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전해주시리라 믿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한울림 예술단의 판꿈 무대입니다. 멋진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0: 얼씨구.

0: 고맙습니다.
1: 자, 역시 우리의 악기, 우리의 장단이 주는 그 신명의 기운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어깨를 그냥 들썩들썩 아주 흥을 주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덕수 명인과 한울림 예술단 여러분의 멋진 판꽃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 울림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늘 앞으로 전진하시고 신명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도 밝았는데 저 소리꾼 남상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옛부터 집터를 관장하던 성주신에게 복과 덕을 빌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성주풀인데요. 아, 여러분께 그 성주풀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성주풀이 청해 주시지요.

0: 네, 남상일 씨의 성주풀이에 이어서 경기명창 유창 씨의 풍년가와 방아타령까지 전해드렸는데요. 2015년 새해에는 왠지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불러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지난해 KBS 국악대상 대상에 빛나는 왕기성 명창의 무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단가 백발가 준비하셨는데요. 이 백발가는 누구나 맞이하는 이런 노년의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설을 마음에 담으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왕기성 명창의 백발가, 큰 박수를 청해 주시죠.
2: 젊은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던 형용 추하여 우수가 그늘되니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으리라 하고 손으로 몸치 들고 또 한 손으로 갈퀴에 드러매고 오는 백발을 뭉치로 부시고 가는 청춘을 갈퀴로 끌어대녀도 오는 백발은 무관해라.
3: 쓰고
2: 등장 가세 등장 가세 하느님 전으로 등장 가세 오이 허라고 등장 가리 늙은 사람은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뜻지를 맞아 하는 전에 등장하세 아서라 희귀 모두 취담이로구나. 젊은 청춘을 허섭 세월 맞아 해도 무정 세월은 터도 없이 가네. 세월

0: 알아 알뜰한 청춘들이 다 늙어간다. 노세노라 젊은도라 늙어지면은 못 놀하니 돌아도 너무 허망히 하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리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을 타서 깨달았던 친구 번님 모아 한적 한 잔도 먹소. 야 그만 묵어. 하면서 사업을 하여가며 지내어 보세.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왕기석입니다. 아, 지난해 뜻하지 않게 제가 국악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판소리의 저변 확대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저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정읍시립 정읍사 국악단원들이 올 한해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많이 들으셔서 부자 되시라고 창극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말이야. 서리 쌀밥에 육개장국에다가 후춧가루를 얼큰하게 써가지고 그냥 더운 김에 호로록호로록 한 대접만 먹고 싶네. 그 육개장 한 사발만 사주소.
1: 아이고 이 자식아.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마는 죽도 먹지 못하는디 덕 없는 육개장을 어디에서 달라느냐.
2: 배고픈디.
0: 아, 그런 엄니 나는 어만두 육만두 아 빈대떡 좀 해주소. 아 실컷 먹어보고 싶소.
1: 이 자식아.
3: 아 모두들 음식 탈 많이 싼 게 속이 느글느글해서 못 살겄네. 아 엄니 나는 꿀물이나 한 잔 해주쇼.
0: 꿀물 같은.
1: 아이 자식들아.
4: 엄니.
1: 아이고 너는 어찌 그렇게 목근육에 식구가 많으냐.
4: 아
1: 어
4: 장가 좀 보내주쇼.
1: 아이고 오셨죠.

0: 아니 자네 왜 우는가?
1: 응? 울기는 왜 울겠어? 자식놈들이 남의 집 음식 장만하는 냄새를 맡고서는 아 떡해달라고 생떼를 써대싸서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영감은 어딜 갔다 인자 오시오?
0: 여보 마누라
1: 예.
0: 울지 마소. 아 배고프면 박속이라도 끓여 먹이면 될 것 아닌가? 그라녀도 내 박 팔라고 이 톱 빌려갖고 왔으니까 어서 가서 박 좀 따오소.
1: 아, 예. 야들아
2: 예.
1: 박 따라가자. 예.
2: 박이로구나. 박이로구나.

0: 야들아.
1: 예.
0: 우리 어서 박을 한번 타 보세.
1: 예.
0: 시리리리.

0: 아이고!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이것이 뭐 있니? 오메 오메! 이것이 뭐다요? 오메!
1: 돈이다! 돈이야!
0: 오메 돈이야!
1: 아, 비단도 나왔네.
0: 아이고 여보 영감!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니! 이것이 뭔 일이다요? 이제는 우리 애들 벗지도 않고 품지도 않고 살겄어!
1: 이제는 살았네! 살았어!

0: 네, 정말 흥보네가 그야말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 국악한마당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댁에도 이런 큰 대박의 기운이 그냥 넘쳐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새해에는 어떤 신동이 또 국악한마당을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국악계 꿈나무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아유 선녀 같아요. 사뿐사뿐 정말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왔는데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풀이 신동 정정윤입니다. 와,
0: 우리 정윤 양이 살풀이 신동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살풀이 춤하면 네. 동작도 느리고 음악도 슬프고 해서 어린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채춤이나 이런 화려한 춤에 비해서 네. 어때요? 우리 친구는 좋아해요?
2: 저는요 다른 춤보다 살풀이 춤이 더 좋은데 춤을 출 때 무릎이랑 단전에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에너지가 같이 차오르는데 네. 그때 뭔가 느껴지는데 약간 애잔한 느낌? 어머.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1: 애잔함 가만 우리 12살 정윤양 애잔함이 뭔지 알아요?
2: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살풀이를 추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됐는데 네. 약간 가슴이 짠하면서 슬픈 거 아닐까요?
1: 어머머머
0: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정윤 양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무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2: 예술제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 무용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배우게 됐어요.
0: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 무용의 매력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 한국 무용은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기품과 요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이 한국 무용의 매력이 아닐까요?
1: 아유, 어쩌면 이렇게 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윤 양의 살풀이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정윤 양이 직접 정윤 양의 무대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살풀이 춤은 나쁜 살을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새해 맞은 만큼 시청자분들의 나쁜 것을 다 풀어드리고 복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0: 이야 어쩜 이렇게 마음도 아름다울까요. 네, 네. 정윤양의 멋들어진 살풀이 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네, 정정윤 양의 진지하면서도 섬세한 춤사위가 인상적인 살풀이 무대에 함께 오셨는데요. 보는 사람의 얼굴에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멋진 춤꾼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어린 친구가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들의 그 신화위 합주로 아주 생 음악이잖아요.
0: 네.
1: 어쩜 그렇게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지.
0: 그러니까요.
1: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요 함께 즐겨봐야죠.
0: 그렇죠.
1: 자, 다 함께
0: 민요를.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요. 액을 막아내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의 민요 액매기 타령을 골라봤는데요. 액매기 타령은 1년 12달 모든 액을 막아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액을 막는 의미로 이 노래 함께 네. 배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0: 아유, 좋죠. 네. 오늘의 액매기 타령 잘 부르기 비법 짜잔, 첫 번째입니다. 네, 바로 액매기 타령, 액을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액을 막아주고 액을 저 멀리 던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네,
1: 아~
0: 느낌 오셨나요?
1: 네.
0: 그러니까 3월 4월에 막고 액이 오는 걸 탁 막아준 네. 다음에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저 멀리 던져버리듯이 밀어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시작!
2: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0: 그렇죠. 이번에는 던집니다.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시작!
2: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0: 어우, 잘하시네요. 이제 액은 다 막고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흥겹게 새해를 맞이할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네. 능청능청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영차 해기로구나. 해볼까요? 시작.
2: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영차 해기로구나.
1: 네, 여기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어머님께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르실 수 있죠?
3: 글쎄요, 해봐야 하겠는데요.
0: 네, 어머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3: 나도 해볼게요.
0: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3: 정월에 드는 은혜는 3월 3일에 막아냈고
0: 어우, 좋으신데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3: 3월 4월에 드는 애는 5월 단으로 다 막아내고.
0: 네, 아.
1: 네, 우리 어머님은 노래도 노래지만 어머님의 옷을 보면 이 잡기 잡신이 왔다가 깜짝 놀래서 아우 저 댁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옆에 아버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네.
0: 자,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4: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아내고
0: 명창

0: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1: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막아낸다.
0: 네,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이제는 국악한 마당 방청객 여러분들도 무대에 서셔도 될 만큼 우리 소리 우리 음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액맥이 타령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막아내고 던져내고 이제 흥겹게 새해를 맞이하신다는 기분으로 부르시면 액맥이 타령 부르는 거 어렵지 않죠?
2: 네. 박일희 씨께 우리 액맥이 타령을 배워봤습니다. 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액 내에도 액은 다 막아내고 2015년에는 늘 좋은 기운만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액맥이 타령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0: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1: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0: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2: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5: 예? 서원이 만극하옵니다.
2: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5: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5: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5: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2: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5: 아,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2: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2: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3: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5: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갖고.
3: 정녕 그렇단 말이오.
5: 예, 전하.
3: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5: 예?
3: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6: 예, 전하.
2: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5: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3: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2: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액션이 이제 따단 따단 따단 주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3: 금방 이상한
2: 이런 다음 할까요? 네.

0: 꾀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투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손성우!

까토리 까토리

0: 마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이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2: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1: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오,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3: 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머리.
1: 올스테고.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 아 불러만 주신다면?
1: 너무나 고맙습니다.
3: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서복 톡톡 덜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

두 짝을 돌아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가 들고 돌았다 돌아오며 사이가 돈이 하나가 들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가 들 돌았다 돌아오며 사이가 돈이 돌아 하나가

저기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분해와 여기 계신 모든

쓰이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이제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심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QA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2: 멋있어요.
3: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네.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지금.

0: 영광이네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뭐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0: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2: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2: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1: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0: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3: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0: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3: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3: 아, 뜨거워!
4: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3: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4: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4: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4: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3: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4: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4: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5: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0: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2: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고 갑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을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예향의 고장 신도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길게 늘어선 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도 석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이라는데요. 고려 때 선별초가 떠나기 전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침략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부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석성은 남동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동리는 산과 산 사이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입니다. 강강술래는 그 옛날부터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데요. 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채택하여 승전을 거둔 데서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윷무를 추면서 수레바퀴처럼 감고 또 감으라는 뜻으로 감감수레로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강술래로 변한 것이랍니다. 부녀자들이 즐기던 강강술래를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강술래는 후대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늑시 늑시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 얕아지고 강강술래 얕은 마당 깊어지게 강강술래 늑시 늑시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대사리 대사리 공짜 나무 대사리 공짜 유자 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버려
1: 모사리 대사리 공짜 나무 대사리 공짜
2: 외고보다 수적으로 모자랐던 조선 군사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빙빙 돌게 했다는 강강술래. 남도 석성은 진도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목의 요새지로 해안 방어의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이 새해 들어 첫 보름달로 뜰 때 여인네들이 둥그렇게 달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농경사회축제에서 시작된 강강술래와 진도

0: 꼴치와세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 새끼 찔룩달룩
0: 가사리 보시오
1: 문지 새끼 찔룩달룩
0: 가

왜골을 막기 위해 강화된 남도 석성과 왜골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위장한 강강술래는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용기와 충정이 담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네.

0: 말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말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이 가서 만나보실까요?
0: 네.
1: 네, 두 대국자. 와.
0: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1: 이세준 8단. 미남 있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0: 우리 이제
1: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 노래 첫 소절
0: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1: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0: 감사합니다. 네.
1: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0: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1: 네. 네,
0: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1: 네. 멋져요.
0: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1: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0: 네, 까왕도 네. 괜찮죠.
1: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멋있었습니다.
1: 저는 자신감이
0: 네,
1: 중요합니다.
0: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1: 이한철 8단 가수 라이터 아니고 싱어송 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0: 와
1: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0: 네, 진짜 대단해.
1: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0: 네.
1: 그렇게 끝나지 않지.
0: 네.
1: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합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0: 괜찮아.

0: 있어. 네.
1: 김광현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0: 응.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 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의 아예 국악 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우에 드린 맛살이 아니군요.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맛살이 햇살. 네. 네. 네. 창우에 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오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꽹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0: 그렇죠.
1: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합니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여덟 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0: 네.
1: 네. 국악방송 FM DJ 더미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0: 와!
1: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느껴졌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네. 찌깃! 이래서 찌깃!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0: 네. 네네.
1: 네.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네. 실수가.
0: 네, 그렇죠. 아, 처음이니까. 네.
1: 아직 실수하는 거.
0: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멋졌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좋은 거 있죠?
0: 와!
1: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내준 팔단 이거 웬 일입니까? 그럼 내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팔단 예?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네. 이번에 성공하면
0: 뭐예요?
1: 이번에 성공하면 뭐예요?
0: 뭐예요? 뭐 하?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팔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오.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오. 됐다고 합니다.
0: 오, 네. 네,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0: 회사 광고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2: 괜찮아, 잘될 거야.
1: 그쵸? 네. 썰렁하네요. 네. 네.
2: 괜찮아, 잘될 거야.
1: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0: 네.
1: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와!
1: 까지? 네. 네. 와! 까지?
0: 네. 네.
1: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와!
1: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1타2도 네?
0: 와! 와!
1: 이야!
0: 진짜
1: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8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9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8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와.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 오히려 참 이세준 8단 우리
0: 네.
1: 다크호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0: 오!
1: 와!
0: 오!
1: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이 안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1: 네,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네. 자, 이세준.
0: 오, 아,
1: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0: 오.
1: 처음에 실수는 아니야.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8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욕심각신 하는데
0: 네.
1: 그 자리에서 이한철 8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0: 오.
1: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0: 지킬 것인지.
1: 자세로
0: 오,
1: 예,
0: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0: 네.
1: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8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0: 아.
1: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0: 네,
1: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저는 깜짝 놀랐네.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0: 네.
1: 이렇게 된 거 이한철 8단에게
0: 네.
1: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는. 네?
1: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고요.
0: 네.
1: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0: 네.
1: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0: 네.
1: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0: 네.
1: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1점 승리나 4점 승리나 7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차 8단도 7단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0: 네.
1: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0: 네.
1: 오 무서운 수가 있어
0: 네.
1: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대국 판마다
0: 네.
1: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0: 맞아요.
1: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0: 네,
1: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0: 네.
1: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0: 네.
1: 그냥 시원시원하게 논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0: 네.
1: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0: 네.
1: 금원 거리에서. 예.
0: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0: 네,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스타일이.
0: 오.
1: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8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8단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깔끔하고
0: 네.
1: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0: 네.
1: 하나 남았어요. 저

0: 좀 아쉬워요. 네.
1: 아쉽지만 이세준 8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네, 그걸 뭐 이제 약국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2: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1: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네. 네. 그러나 예, 네, 뭐 가진자의 여유입니다.
2: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2: 네.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네.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2: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도론. 네.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2: 네.
1: 이거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배.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꽃은 승리.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2: 네,
1: 네, 네. 포선 끝났고요.
2: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 이한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2: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네.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2: 네,
1: 네? 이한철 8단. 네. 예. 와, 좋습니다.
2: 지금 여섯 달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네. 기풍이 시원시원한 네.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네.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2: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2: 네.
1: 노게 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1: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2: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2: 네.
1: 네, 5대 5. 막상 막하는
2: 네,
1: 얘기예요.
2: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2: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2: 네.
1: 아,
2: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8단이요.
1: 네.
2: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 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2: 네.
1: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2: 네.
1: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2: 네.
1: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2: 아, 그 됐다.
1: 됐다, 됐다.
2: 네. 네. 아, 좀 똑같아요.
1: 예.
2: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2: 그렇죠?
1: 와!
2: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손해볼 건 없다.
2: 네.
1: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2: 네.
1: 네.
2: 혹시 최서범님은 네.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방송이라
2: 큰일
1: 지루하고
2: 네.
1: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2: 네.
1: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2: 네.
1: 국립국악원에서 생활 국악 프로젝트에 일류한

0: 으로 네. 매년 생활 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생활 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이
0: 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발단! 와, 저 음향수!
1: 네!
0: 오, 노래!
1: 와! 와.
0: 오. 저 먼 거리에서 네.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네.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1: 네?
0: 네, 이수준 발단! 1차 준하고는 잠따라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지금 네.
1: 어머.
0: 네.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네,
0: 말렸습니다. 이한철 발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네.
0: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세준 발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1: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우와.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예,
1: 아!
0: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네.
0: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네,
0: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여유.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꽤기 남았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발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네.
1: 흑 이세준 팔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팔단이 가볍게
1: 네.
0: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팔단
1: 네.
0: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팔단. 자,
1: 네?
0: 과연? 와!
1: 와!
0: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팔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1: 네.
0: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첫 들어온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1: 요즘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1: 네.
0: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발단.
1: 너무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네. 네.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저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네. 예, 이세준 팔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 타법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100점짜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팔단의 승리. 올해 최종 승자는 이세준 팔단입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3: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3: 그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1: 예.
0: 네. 오. 이세준 팔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3: 아빠 잘했지?
4: 첫 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아, 첫 판이.
4: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0: 농사터라 불릴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함평.
1: 아빠,
2: 우리 물고기 보러 갑시다.
1: 물고기 보러 갈까요?
3: 우리가 잡았다 던져봐.
1: 그럼 저기 봐봐, 물고기. 왜?
2: 살벌하세요.
1: 이거 먹으면 안 돼.
0: 여느 농부들과는 달리 물고기 먹이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부부에겐 물고기가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많이 알려졌지만 3년 전 부부가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아쿠아포닉스 농법.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 귀농 5년 차 승종 씨 부부입니다.
1: 저희 집보다 비싸요. 잘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딱 두 판 잡고 시작했거든요.
0: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생계 좀 일이다.
5: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부부.
4: 아, 피곤해 보네.
5: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0: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1: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2: 파이팅!
3: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2: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4: 감사합니다.
3: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부부의 무기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5: 삼촌아,
6: 내님
2: 들어놓 띵띵띵띵.
3: 부부의 목표는 1일 1쇼폼 도전. 육회 발랄한 상추 부부의 7.8기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 새벽같이 일어나도 바쁜 요즘. 남들보다 두 배나 더 아침이 바쁜 사람. 아들 둘 엄마 시은 씨입니다.
7: 누구세요?
2: 뭐야?
3: 아침마다 전쟁 중.
2: 야, 바지 벗기지 마.
3: 5살과 3살 아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2: 앉아. 엄마 봐봐. 꼭. 뭐야, 콧물 나온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웃다가 콧물이가 났어?
3: 그저 천하태평인 아들들과 1분 1초가 모자란 엄마.
2: 뭐야 그러는데?
3: 왜?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2: 반짝반짝하네.
3: 우여곡절 끝에 준비 완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2: 겸아, 나는 그냥 엄마가 들어줄게. 가자.
8: 안 돼.
2: 뭐가 안 돼? 빨리.
3: 이제야 전쟁 끝. 시윤 씨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
2: 오늘도 별로 안 추운 것 같다. 그치, 유라? 추울 줄 알았는데, 조금. 아, 그래? 손 잡았어?
3: 어머, 참 우애 좋은 형제네요. 세상에, 엄마 앞에서와는 달리 순한 양이 돼버린 큰아들 유리.
2: 귀여워.
3: 아이들의 우정이 봄날의 꽃만큼이나 예쁘네요.
2: 뭐야, 하라고 기다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어머? 엄마 핸드폰을 두고 왔어. 어머. 뭐야, 너네 뭐야?
3: 드디어 첫째 유리의 등원 완료. 이제 둘째 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인데요.
2: 안녕하세요.
9: 안녕.
2: 겸이, 안녕하세요.
9: 가방 주세요.
2: 네.
9: 신발. 감사합니다. 엄마 인사.
2: 안녕하세요.
9: 반갑습니다.
2: 빡빡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네.
3: 한편 시윤 씨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농장에선 남편 승종 씨가 상추와 전쟁 중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 그런데 승종 씨,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
0: 토끼들은 이렇게 사료를
4: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3: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승종 씨 부부. 그렇다 보니 부부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

0: 가지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
1: 물고기가 먼저네요.
0: 물고기가 먼저입니다.
2: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 농법이라는 매력에 쏙 반했다네요. 어느덧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
3: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4: 어?
3: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4: 아내 끌려달렸다.
3: 아 이거 너무 큰디?
4: 어쩔 수 없지.
3: 무겁더라고. 너무 무겁더라고. 아이고.
2: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4: 그래서 잘 써야 돼?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품 먹는다.
3: 알았어.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 아, 딱 멀리도 있네. 이런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
2: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
4: 집에.
3: 이건 배추인데요, 그냥.
4: 아. 거의 500g 넘는다니까 지금.
3: 이거 하나에?
4: 어.
3: 사는 사람은 적었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 집에. 12.
4: 11이야?
3: 12. 아따.
4: 확실하지?
3: 그래.
4: 아니면 이제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와야 돼?
3: 12, 13. 남을 것 같은데. 14. 너나 먹어. 할머니도 드리고.
2: 세상 쿨한 시윤 씨.
3: 저 내려봐.
2: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4: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3: 똑바로 안 하냐?
4: 그렇지? 어? 여러분,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잖아. 자제하라고.
3: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는다고?
4: 네.
3: 미안하네. 알았어.
4: 여기 좀 할 수 있잖아.
3: 중앙에 몰아네 진짜.
4: 팔뚝 좀 떴으면.
3: 아니 일단 눈 거지. 아, 집에 간다.
2: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 시들지 않게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 그런데 부부에겐 여전히 간단하지 않은 게 있답니다. 바로 매출 관리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제자리 걸음인 매출.
4: 그럼 지금 1,450만 원이 들어왔거든. 1,451만 6,559.
3: 3월 달에?
4: 3월 달에.
3: 우와.
4: 근데 나간 돈이 1,240만 원. 그러니까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지.
3: 그러니까.
2: 수익 얘기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근심만 쌓여가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새로운 농법.
4: 그때 약간 아 진짜 이게 망했단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 맞네 그때 맞아. 네. 그때 엄청 힘들어했다.
4: 진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저쪽에 또 잘 이겨내고.
3: 부부들이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 찾기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고가 한번 탁 트이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2: 5년 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승정 씨와 시윤 씨. 도시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시윤 씨와 창업을 꿈꾸던 승정 씨는 박박한 현실의 벽에 치여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귀농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지 작물에서의 실패 끝에 3년 전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주 작물을 바꾸게

0: 된 부부. 좀 더 적극적인 농장 홍보를 위해 시윤 씨가 나섰답니다.
1: 나눔 이벤트.
2: 안녕하세요. 이름 포함한 각 씨입니다. 저희 신랑이 계정을 새로 만든 기념으로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 1만짜린가?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올려요. 이렇게 큰 잉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이때는 기분 좋겠지. 진짜 실제로 신나게.
0: 흥부자라 불릴 만큼 끼가 많은 시윤 씨. 자칭 상추농장의 홍보 반장인데요.
3: 강릉 오면 같이 춤춰드림 이렇게 써주시고 있습니다.
1: 와이프님
3: 소개 좀 시켜주세요.
1: 그렇게 예쁘지만 않은데.
3: 그게 사람 사는 거지.
1: 그니까.
0: 시윤 씨가 농사 투입 후 가장 신경 쓰는 건 숏폼 영상. 호랑이 촬영 감독 시윤 씨가 오늘도 발동을 겁니다.
3: 딴.
1: 그럼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했다가 빰! 빰빰빰 이렇게만 해도 돼. 부담 갖지 마.
4: 빰빰빰. 감독이에요? 아내분이 감독이에요?
1: 네. 각본까지 제가 다 합니다. 3초요! 1! 띠로롱! 딴딴딴딴 움직여! 어이! 같이 갔어 내가! 에이! 바꿔!
4: 됐어!
1: 에이! 나 진짜 못해 먹겠네. 띵띵띵띵 어, 움직여!
0: 오! 꽤 잘하는데요?
1: 바꿔!
0: 안에 복과술까지
1: 됐어! 나 하나 추가했어.
0: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열혈 감독 시윤 씨 덕분에 오늘 촬영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곧 시내에 있는 마트가 문 열 시간.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마트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요.
3: 아니요, 오늘 하나?
1: 하나 정도는. 세 개 남았어.
0: 감독으로 활약했으니 이 정도는 봐줘야죠.
1: Alright.
0: 매일 아침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인 부부의 상추.
1: 좀 잘 나가면 좋은데.
5: 전방에
1: 마트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막 큰 대형 마트면 모르는데 여기는 면이니까. 면도 아니고.
3: 마트에 선고하면 생각보다 홍보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찾아주셔.
0: 농장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1: 안 군가?
3: 응?
1: 차 가는 것까지 해야 성공 아니야?
3: 네.
1: 지금 흰머리 있는데야. 어메, 머리 세우네 이제 벌써부터.
0: 두 사람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했나 보네요.
1: 어? 아 여기로 왔어. 어째 저기 없더라. 어때 근데 여기로 온게 눈에 잘 안 띈디?
3: 생각보다 여기가 더 잘 나가기도 해. 그 자리도 약간 전략인 것 같아.
0: 상품 진열에 집중하는 승종 씨와는 달리 시윤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 왜?
1: 흰머리.
3: 진짜로?
1: 아니 이게 딱 보인다니까 꼴보기 싫게.
3: 줘봐.
1: 안 잡힌다. 움직일게. 감춰 보면 이렇게. 아 감춰졌어. 아, 안 잡혀 이게. 나 손톱도 짧아. 한두리가 아닌디야.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니?
3: 아니야.
1: 아니 왜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0: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걱정은 아내뿐.
1: 뭐 먼지야 뭐야 지금. 아버님.
6: 예.
1: 무 오늘 뭐 해서 드실 거예요?
6: 네.
1: 여기 저희 상추 좀 그냥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하나 드리려고. 같이 한번 드셔 보실래요? 이거 상추 맛있는데.
6: 아버지 저희 유럽 상추인데 한번 드셔 보세요. 그냥 드리고 있네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소기 상추라서 새로우실 거예요.
7: 그냥 준다고요?
6: 네. 집에 가셔서 한번
1: 그냥 드셔보세요.
6: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8: 이것이 무슨 상추예요?
6: 유럽 상추예요. 부들부들.

0: 네.
1: 네.
0: 크리스찬이에요?
2: 네. 좀 먹어볼래? 향화도? 우와. 동생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야? 우와. 그렇게 먹어?
3: 맛있지?
2: 어때?
4: 맛있어요.
2: 먹을만해? 고마워. 어때? 먹을만해?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친환경이어가지고 애기들 먹기도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3: 네? 저 이거 바닥에 그...
2: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3: 감사합니다. 네네.
2: 감사합니다.
5: 시윤 씨, 간절함 담아 오늘 작정하고 상추 홍보에 나섰습니다.
2: 이거 하나씩 드세요. 나눠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6: 맛있어요, 이거. 저
2: 그쵸?
6: 네.
2: 오늘 드세요.
6: 고소하더라고.
2: 여기 하나 또 있어요.
6: 나 저번에 그렇게 해먹었어요.
2: 감사합니다. 네. 가자. 맞다, 이거 하나 금방 해. 화이팅! 화이팅!
5: 손이 척척 맞는 부부.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점심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0: 네, 감사합니다.
5: 그런데 밥상째 포장해 오는 남편.
7: 배고프다.
5: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8: 회장님이셔. 회장님.
2: 어메, 뭐 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네.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8: 너 회관을 먹으러 갖고 왔는가?
2: 네.
8: 야, 밥상 상추 팔아먹게 하지, 갖고 와.
9: 네?
8: 드리는 좀 갖고 와서 좀 하고 돼요? 회관 좀 갖고 왔어, 밥을.
5: 승종 씨를 보자마자 심부름이 쏟아지는데요.
8: 10,000원 주고 고쳤는지 그 사람이 있어.
2: 이런 것도 10,000원 주고 고쳤나요?
8: 삼고추는 거기에 틀리잖아요. 아직 맨나가.
2: 아, 삼고추 사람도 있구나.
8: 고소시켜보라.
2: 세워놓고 그냥.
8: 그래, 응, 드리러. 나는 아, 그놈을 저러고 계기하려구나. 계기하지 마, 그냥.
9: 그냥 여러 번 다.
8: 응, 고정시켜.
9: 그러면 쉽대.
8: 응, 그래.
2: 어메. 네. 너무 되게 해갖고 이게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덧붙여보면 사와야지 이제 저희가.
5: 사실 이 마을은 승종 씨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마을 공식 손주인 승종 씨 덕분에 풍성해진 점심 식사.
8: 고기 나서 싸봐.
5: 손주가 키운 상추니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8: 나 무슨 처음 먹어.
9: 네, 다를 게 조금 고소한 상추예요.
8: 오늘 상추 벌떼기
9: 땅이지만
5: 귀한 순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시윤 씨.
8: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다시 해주세요.
9: 잠깐만요. 어?
2: 다시 해주세요.
8: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예.
8: 아까 상추가 좋으시네.
2: 와.
8: 엄청 좋고 엄청 좋아요. 아, 승종 너는 먹을게.
9: 네.
8: 질부랑 하나 다 달라고. 피디님 잡자. 아, 여기가 질부요? 그래, 여기 알아요. 좋으실 줄 알았네요. 나빠서.
9: 그래도.
8: 피디님이랑 네. 나빠서. 아, 안녕하세요. 요새 한번 피디님 네. 학교 온다고.
2: 모르셨을까? 아, 안녕하세요.
8: 네. 오, 그런가? 승종이 마누라. 세도생이
5: 부부 덕분에 모처럼 마을회관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8: 저 애기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쁜 아들들.
2: 네. 오면 좋아할 거예요.
8: 나는 딸이 다섯이 아들 하나요.
2: 우와.
8: 끝으로 딸 한 아들 하나 낳았어. 너 아직도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서.
2: 딸이라면은 지금 당장도 낳고 싶은데
8: 또 아들 낳을까 봐. 또 아들 낳을까 봐.
2: 반대로 아들 다섯에 딸 그래. 하나 이렇게 돼보면
8: 이게 우리 언니도 그랬어. 언니는 아들 둘 낳고 딸 낳으려고 낳았는데 시차에도 아들 낳고 그랬어. 이게 나오고 한 달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어.
2: 그래, 자기가 보여드려.
9: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그때 찍은 것도 올렸어요. 이게 릴스라고 하는 건데
8: 네, 잘 붙이네.
9: 이게 딱 재밌게 해서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2: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노래 틀고 재밌게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9: 같아.
8: 정민호 노래 들어. 들어. 거시기
2: 어떤 걸까요?
8: 풍악을 불려라.
5: 마을 공식 손주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풍악을 울립니다.
2: 좋다. 진짜 좋다. 상추를 팔아라.
5: 마을 어르신들의 응원으로 허기진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2: 그렇게 된 거야?
5: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 시윤 씨는 아침에 이어 또다시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녁 준비하랴, 틈틈이 어린 아이들 보랴. 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2: 애들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애들 건 따로 좀 볶아 줘요.
0: 여기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여기는?
2: 네. 아주 많아요.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내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 만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도 만능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뭐야, 이거. 돼!
8: 이 자식이, 너 이리 와. 이 자식이.
2: 네.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어? 왜? 야, 다 태울 뻔했어. 세상에, 다 태울 뻔했다고.
5: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2: 큰일 날 뻔했네.
5: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어 갈 때쯤.
2: 아빠야? 그만 아빠! 아빠!
5: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가족이 완전체가 됐네요.
1: 어야.
2: 잘 먹겠습니다.
0: 자, 엄마 여기 앉을래? 여미?
2: 여미 거기 앉아. 앉을래? 자, 물 먹고.
0: 네, 좋아.
2: 이리도 물 먹고. 그렇지.
5: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 밥상. 메뉴는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2: 안 돼, 이초. 장난치면 안 돼. 유리 상추 이걸로 줄까? 아니면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줄까? 이거? 난리다, 에이.
1: 이거.
0: 상추 그렇게 먹는
2: 그걸로 먹어볼래? 된장 넣었다, 엄마. 밥도 넣고.
5: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싶었더니, 아유, 뱉어버리네요.
2: 좀 불편해. 뭐야? 아, 입이 아파?
1: 응.
2: 네 입에 들어간 거 먹어야지. 뱉으면 어떡해. 또 먹어도 또 아파. 뱉지 마.
1: 쌈싸서 안 먹을래.
5: 다섯 살 유리에게 아직 상추쌈은 버거운 모양이네요.
1: 엄마!
0: 할머니 엄마! 된장에 밥 먹는 그런 세대인데 얼마나 더.
1: 엄마!
5: 귀농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던 승종 씨. 하지만 그런 승종 씨에게 확신을 주고 늘 지지해줬던 시윤 씨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0: 온라인이랑 애들 키즈 카페, 농업 키즈 카페 가고 싶어서 하는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
2: 너무 일 버리지 마.
1: 키즈 카페 언제 가?
2: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게 했네. 상추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키즈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대.
1: 그건 안 해. 놀고만 오면 어때?
2: 응? 가서 그냥 놀고만 오자고?
0: 왜?
1: 돈이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0: 돈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2: 누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1: 응?
2: 아, 그러니까 키즈카페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5: 어머, 다섯 살 첫째 아들 유리의 기특한 한마디에 승종 씨와 시윤 씨의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는데요.
0: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1: 아빠.
2: 어? 대박.
1: 아무튼 엄마.
2: 대박. 야, 너 처음이야. 엄마가 왜 좋아, 유리는?
1: 아, 다정하고 예쁘니까.
2: 어머, 웬일이야. 어, 정률 감동. 고마워. 엄마 예뻐?
4: 분발에 안 다정화되잖아, 아빠가.
7: 꿈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1: 나? 그냥 가족뿐인데.
4: 오, 감동. 가족뿐이야?
7: 오. 아, 가족이 최고예요?
4: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애들 잘 키우려고 돈도 잘 벌려 하는 거니까.
1: 많이 벌었어.
4: 영차! 짠!
5: 승종 씨도 시윤 씨도 가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항상 지켜주고 싶은 부부. 잠들기 전 내일 오전 수학을 위해 주문서를 확인해 보는데요. 기대 없이 열어보지만 늘 조마조마한 이 시간.
10: 한개 좋은 일이다.
11: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5: 밤낮 없이 일한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아, 피곤해 보네.
5: 하다못해 SNS 무료 나눔 이벤트까지 해봅니다.
11: 1차를 안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10: 그럼 1차를 보러 갈 수도 있겠지. 1차는 뭐였지? 이러면서 며칠 지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질 수도 있어. 리스가 그래. 별로였는데 막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막 터져버려.
5: 원인을 찾아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하는 부부. 귀농 후 후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큰 꿈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났는데요.
11: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10: 어디를 살든 하는 일 잘 되고 하면, 걱정 없이 살면 그건 문제 없지. 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때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알잖아 무슨 말인지.
11: 그래?
10: 그래. 이것만 잘하면 뭐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11: 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10: 나가야지. 애들 학교 여기서 안 보낸다며.
5: 여전히 멀기만 한 꿈. 하지만 부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의 긴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상쾌한 아침.
4: 와, 이게 눈부셔.
5: 한층 더 푸릇해진 나무만큼이나 활기찬 마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1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2: 네.
4: 이분들은 X만 맺다. 네.
13: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하루에 10명 들어와서 보기도 힘들거든요.
12: 네.
13: 올려놓으면. 근데 방송을 하면 못해도 3,400명. 많다는 1,000명씩이.
5: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러 왔는데요.
14: 잠깐만 동무 함께하는 시호스텔 나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 귀농 후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보는 부부.
15: 네. 잠시만.
4: 아, 네.
16: 그 검은 조끼 벗어버리고.
10: 벗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4: 크로스, 예. 엑스. 하나도 안
12: 하고.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17: 어떻게 날씬하게 꽉 잡아드릴까요?
12: 아니요, 널널하게 해주세요.
5: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윤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7: 혼자서 한번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5: 아, 네.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7: 둘, 하나, 큐.
18: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한편의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고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씁쓸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5: 먹는 스킬부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윤 씨.
7: 자, 보이죠 여기?
4: 아, 네.
7: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4: 아, 내가 이쪽으로 할까 그랬나? 네?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이쪽은 별론데.
7: 자,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5: 드디어 시윤 씨와 승종 씨의 방송.
4: 저희 남편이고요, 와이프입니다.
19: 반갑습니다.
4: 네.
20: 물고기 양식수와 재배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4: 완전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0: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4: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7: 맛있게 하니?
4: 용.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7: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20: 정말 맛있는데요?
5: 주거니 받거니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치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20: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상춘하세요.
7: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21: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4: 아,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버릴 거.
7: 아,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고는 되게 네. 이거 절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놨다가 네.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4: 좀 긴장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 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 와
22: 잘했어요.
23: 네 잘하셨어요.
24: 탐나는 인재예요.
25: 이제 보물이고 인재예요. 왜 이거 숨어 있었어요?
4: 그런가요?
23: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기회가 없었던 거지.
25: 굉장히 기회가 생기면 나오는 거지. 이제 무조건.
23: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야.
26: 농가는 맡겨두고.
23: 고생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20: 네.
7: 그래.
2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27: 안녕하세요.
4: 아, 더워.
27: 네. 안녕하세요.
4: 나는 포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7: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5: 승종 씨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4: 누가 주문을 하셨어?
28: 20개밖에 안 돼.
5: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4: 자기도 같은 게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짜리 씨. 빠! 빠! 빠! 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따리 빠빠빠빠 이렇게 대렌타 맞지 기억이 난다니까 음악을 들으면
5: 처음으로 맞는 주문 폭탄에 시윤 씨 흥도 폭발합니다. 마침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29: 안녕하세요.
4: 엄마 오셨다.
30: 안녕.
4: 오셨어요.
30: 세상에
5: 동서울대한테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30: 바람이 너무
4: 크니까.
30: 오빠!
28: 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30: 안주를 날랐잖아. 엄마가 지진 도와줄게로는 못한다고 그래?
28: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났네. 이쪽으로 바람이
4: 참 정겸스럽다.
28: 잘
4: 아니, 별나 구박해요. 와, 똑바로 안 한다고.
0: 활용하라고.
4: 일할 때 저 구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30: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어, 내 친구.
4: 그렇지?
0: 어?
4: 구박하지 마.
30: 여자들은 별로 잘못 안 해다.
4: 그죠.
0: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생겼어.
4: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그러지.
0: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4: 그러지.
30: 그런 거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0: 맞아. 그게 맞아.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5: 농사도 결혼 생활도 이론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은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오신 상추김밥. 며느리 사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30: 밥을 좀 더 갖고 올게요.
0: 감사합니다.
4: 아까 밥 먹고 싶었어.
0: 이거 포테지네?
4: 응.
0: 상추 먹어.
30: 자리 너무 작아.
0: 응?
4: 응.
30: 아니, 사서 먹어.
4: 아니. 어떻게 아니야.
5: 김밥 앞에서 깜빡해버린 시어머님 자리.
4: 이거 우가가 안 들었네.
30: 이거 저기 있어. 이건 급조한 거야. 먹어봐. 아, 순전히 이렇게 크니까 많이 해줄게.
4: 쟁여놨네. 아니, 진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싸와서 이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5: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30: 승정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 뭐랄까 잘 참아줘서 잘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자기 아들 편 들은 거야? 이러면서. 그럴까
4: 그럴 수도 있을까 봐.
30: 그럴 수 있을까 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4: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30: 그치?
4: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 막
30: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그쵸?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번을 가보기를 할까.
4: 맞아. 엄마 그게
30: 이번 한번 해볼까.
4: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 키우랴 어른들 모시랴 일하랴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진짜 네.
30: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0: 나는 아픈 시간이 없었어.
4: 그래.
5: 힘든 걸 느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 사실 승종 씨는 귀농 후 처음엔 노지에서 고추 농사로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농사 실패로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고민 끝에 새로 선택한 것이 아쿠아포닉스 농법. 큰 실패를 맛봤지만 과감하게 또 다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물고기와 상추처럼 궁합 잘 맞는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아침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0: 형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2: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
0: 이거 주셔도 돼요.
2: 흙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걸 주셔도 돼요.
0: 쓰기가 와, 네. 엄청 편하겠네. 네. 고기 구워서 같이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0: 향이나 이런 게 화학 재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요.
1: 흙, 이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은. 맞아. 훨씬 좋네.
0: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1: 수모 같은 건 요새 어떻게 나가요?
5: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0: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 보려는 건데요.
1: 뭐 아이스박스만 사이즈만 적정하면 네. 세워가지고 그냥 네. 고기가 더 입히니까 세우는 거예요.
2: 고기 선물 받을 때 상추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많아요.
3: 근데 우리도 선물 세트 포장하면 좀 프로프로 단계 들어가면 훨씬 이겨. 네. 저희가 사가지고 이렇게 뭐지? 꾸며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을 대준다고 하면 저야 파는 입장에서도 더 뭐지? 소비자들한테 좀 더 플러스 되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2: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3: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
2: 맞아.
3: 야채 고기 먹어야겠네.
2: 네.
3: 감사합니다.
2: 맛있게
3: 네,
2: 드세요.
3: 네.
4: 근데 저희 고기도 좀 살 거거든요.
3: 아, 고기 그냥 챙겨 드릴게.
2: 아니요, 저희 아니, 이따가 먹을 거라.
3: 네. 이거 받았으니까.
2: 아니요. 네. 아. 이거 드리고 갈라.
0: 마음 씀씀해도 참 곱네요.
2: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4: 감사합니다.
2: 네.
0: 시내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엔 또 무슨 일일까요?
5: 오늘은 상추가 좋네.
2: 네, 제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0: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2: 사장님 이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4: 기능장이죠.
5: 그람수 돌아가지고 한번 가라고 그래가지고 컴포드 에이드 같이.
0: 오, 상추 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5: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 넣으면 이제 날 것 같은데.
0: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4: 맛있을 것 같아.
0: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4: 와우! 우와!
0: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5: 굉장히 싱싱한
4: 음료네요.
0: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5: 난 이게 궁금하네.
4: 그러니까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0: 과연 상추 에이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5: 그 약간 녹즙 네. 느낌이.
4: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2: 청량감.
5: 청량감 있어요. 네.
2: 이거 사러 멀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4: 돼. 맞아. 네.
5: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서 홍보를 하고. 네.
2: 그렇지.
4: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5: 여기도 네. 나중에 네. 먹어가지고.
4: 이 빵은 가져와서 먹자.
2: 아, 네.
4: 맛있어 이거.
2: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0: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종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이니만큼 관리가 더 까다로워 잔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한 날. 지원군들이 떴습니다.
2: 아, 그 악수. 하신 것 같은데.
0: 바로 시윤 씨의 친정 식구들인데요.
2: 인사해. 하미 안녕.
4: 너 이름 소개해야지.
6: 박하미요.
7: 모네반 박하미라고 해.
8: 야, 여섯 살 박하미. 나도
4: 무슨
8: 짓이야.
4: 야.
2: 하빈아, 이거 봐봐. 하빈아, 이거 봐봐. 하빈아, 이거 봐봐. 하빈아, 이거 봐봐. 앉아.

0: 있어?
1: 여기.
0: 오, 얘 올라가는 거 봐. 스파이더맨 같아. 이제 뭐지, 뭐지?
2: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3: 배꼬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면 코 잔다?
4: 말도 안 돼.
3: 진짜요?
5: 체격은 안 돼요.
3: 개구리 재울 거예요.
0: 재운데.
3: 자.
6: 짜잔 짜잔 우리 개구리.
3: 봐봐 조용히 있어봐. 개구리 코 재운다.
0: 뭐야 진짜 잔다. 봐봐.
6: 앉아.
4: 웬일이야
6: 손. 앉아있네.
2: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몰이 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7: 이렇게
4: 야, 하고 그거 밀지 마.
7: 다 세척해가지고 다시
4: 해. 세척 싹 해둔 게 세척도 일이고 뽑는 것도 일이고
7: 공사하고 한 명씩
4: 사정없이 욕 좀 해보러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사정없이 막 손에 보란나 아무지하지 흙이랑 묻혔었고.
8: 아니 처음에도 농사하는 거는 반대했지. 알다시피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 근데
2: 결국 자식에게 두 손 두 발 든 어머니.
8: 농사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나. 사위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첫인상이 듬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4: 손은이라 했거든요. 손은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그게
8: 사람이 그 첫인상이 맞아.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2: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9: 차가 먹.
4: 며칠 불 먹는다?
9: 아니야 애들은
4: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9: 두 개 가져갔어.
4: 혐이. 줘. 혐이 던져줘. 뭐 줬어?
9: 줬어.
4: 돌려서
9: 그러지. 돌려서? 이런 모습도 좀 찍어보세요.
2: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6: 아 이렇게 말고요.
10: 하빈 씨 빨리 보고 싶대.
4: 엄마 미안해 안 돼. 여보 나가서 그거 하고 있어. 내가 틀어줘.
9: 그래?
4: 그럼 재생하면 되지. 어디 보자.
9: 샐러리 옮겨 심어줄 거예. 그래.
10: 하란 대로 하면 되지.
9: 그래.
2: 파종에서 자란 모종이 쌈 채소로 클 수 있게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인데요.
10: 조금만 더 놔.
11: 겸이도 어린이집 가고 기쁨이 오면 일하기 수월하겠다.
9: 그래도 시윤이가 와주니까 확실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퍽퍽하지도 않고.
11: 집에서도 그런지 자주 붙어있으면 더 싸울 건데.
9: 그래도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2: 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티격태격 안 해야지. 안고 해야지.
11: 근데 그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계속
9: 근데 그거를 재미로 봐주시더라고요.
12: 이게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희한해.
2: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13: 야 많이 살았다.
12: 올라왔지? 이제 올라왔어요.
2: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0: 와, 진짜 맛있겠어요.
1: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2: 아이고, 떨어뜨렸지. 하마!
0: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3: 하마, 너 먹어. 여기 있어.
0: 정말 꿀맛이겠어요.
4: 서종 씨가 샐러리 따져가지고 왜 그래?
3: 유리 자냐?
5: 나한테 감정 있냐?
4: 아닌데.
5: 아, 예.
3: 유리 자냐?
5: 속 보인다.
0: 잘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깁니다.
5: 적당한 날.
4: 많이 불어서 용돈 팍팍 불어 그래. 믿는다고 진짜 손만.
5: 많이 불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아, 용돈 주면 더 좋지만은 주변 누르고 좋은 거지.
4: 엄마 따로 아빠 따로.
6: 주변은 감사하죠. 잘 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7: 그렇죠. 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8: 너 이제 잘해줘야 돼.
9: 자꾸 이제 그래야 나한테도 꽁꽁을 넣어줄 때.
8: 올케 언니도 한 말씀.
4: 민망한데.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 먹으면 좋겠어.
8: 제가 제일 원하는 건데.
0: 마음 다해 전하는 응원.
10: 경사장 대박을 예! 예!
3: 너무 시끄러워.
0: 승종 씨와 시윤 씨 오늘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했습니다.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 모처럼 한가한 주말, 온 가족이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11: 누가 1등 하나 볼까요? 출발! 출발! 경기 더 살려! 돌, 돌 조심해. 일이 너무 빨라.
0: 그간 일이 바빠 함께하는 나들이도 미뤄왔던 가족.
12: 겸이, 엄마 보세요.
0: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1: 자, 이래.
12: 그래, 아빠가 해.
11: 자.
0: 새삼 훌쩍 커버린 아들.
11: 간다. 야!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4: 에이, 끝까지 못 갔어.
11: 야,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0: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상추 농부가 되고 싶은 부부.
4: 그거 있잖아, 그 식당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11: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4: 아니, 팩 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대학 가면 찾아준다 했던 거 약속 시키려면은 무조건 잘 벌어야 되니까 각오하고 미친 듯이 벌어. 알았지?
11: 그치. 죽어라 벌어서 해줘야지.
4: 하나, 둘, 셋, 겸이도.
11: 겸이도.
4: 화이팅!
11: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승종 씨와 시윤 씨. 앞으로도 어떤 일에도 늘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길, 그리고 하루빨리 부부의 꿈이 이루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12: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하세요.
12: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12: 계세요.
13: 좀 넓은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네? 방향을 좁게 방향을
12: 이치가 양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 아니 좀 넓은 데서 해야 감독님이 찍을 것 같아요.
4: 머리 형태로
13: 무엇이 막
11: 뭐 이제 시간에 지금 안 그래도
4: 와우
11: 원래 이번 주쯤에 연락.
4: 너는 그러면은 뭐가 좋아서 만나자 했어? 이뻐서 그랬구나 그냥? 이쁘면 원래 피곤해.

0: 저희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해봐! 빼빼빼빼빼 뒤로! 이리 뒤로!
1: 빨리 좀 해볼까요?
0: 상추 부분! 빨리!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 세계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축제의

0: 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1: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그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0: 전통의 매결 있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1: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시내 각 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진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축제랄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공연 소리 프린지의 무대는 거리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공연을 펼친 아쟁 앙상블 난세. 아쟁의 깊은 울림에 신시사이저, 퍼커션 등 다채로운 음색을 더한 창작 국악으로 도심을 채웠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함을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1: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l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At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Th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이 돼요.
2: 올해 처음 오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에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 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루움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무용이 교류하는 국제무용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루움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섯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0: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 32회 창모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2: 이번 작품 캄캄의 둥 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4: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자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0: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역시 32년의 역사를 가진 무용축제답게 네, 개막식에 또 역시 힘이 아주 잘 실려있는 것 같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1: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2: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 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그쵸, 예.
3: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2: 네.
4: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3: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네.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2: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4: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최근에는 뭐 한석준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2: 네.
4: 23년도에는

0: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님액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들이 있죠?
0: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의 대학이 없을 때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99년도로 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에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네. 성업 중이죠.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1: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0: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네.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네. 광주시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2: 네, 길어졌습니다.
1: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네. 광주시립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네.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2: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네. 근데 7월 전에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1: 맞아요.
2: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1: 네.
2: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1: 네.
2: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1: 네.
2: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고맙습니다. 예.
1: 우리 유희상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0: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1: 그렇군요.
0: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0: 그렇죠.
1: 담고 계셨죠?
0: 그렇죠.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1: 네.
0: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1: 와,
0: 그렇게 됐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말씀하시죠. 그러면
1: 두 분께
0: 희경로 방회도는
1: 네.
0: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1: 네.
0: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1: 네.
0: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1: 네.
0: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0: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곡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시죠?
0: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1: 네.
0: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1: 희경로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2: 네, 맞습니다.
1: 뭐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2: 네, 네,
1: 그려져
2: 네.
1: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2: 있어요. 네. 맞습니다.
1: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
2: 제가 작년 9

0: 6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네.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 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네.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국보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네.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1: 친구들
0: 벼슬을 올른 그 다섯 명이 네.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에 올라서 네.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2: 동창회네요.
0: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루 방회도예요. 네.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네.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네.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루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네.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가무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2: 그렇죠.
0: 그 그림 안에 가무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가무하게 그림을 네.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창무극.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연출가님은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유희 선생님을 모시고 네.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2: 야, 네. 정말 가장 광주 나온 네. 광주 문화유산을 네.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2: 그림 한 장을 가지고
1: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지만은 네.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네.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네.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2: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다니고.
1: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그렇죠. 5.18 민주혁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네.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의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 계통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네.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네.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네.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네. 만에 고향에 네. 와서 동창회라는 네. 얼마나 즐거웠는데
1: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2: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그렇죠.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네.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네.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1: 저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다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네. 또 당장님께서도 강,

0: 이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워낙 호흡이 잘 맞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시김새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2: 부연 설명으로는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1: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야.
1: 저처럼 약간 이런
2: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1: 네.
2: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1: 20대 때
2: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1: 네.
2: 그분은 무용 전북 무용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원캉 바쁘시잖아요.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1: 그러면 창무극을 작품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2: 요번에 우리 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1: 공립창극단도
0: 오래전에 몇 번 있었지만
2: 잘 쓰진 않아요.
0: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부임하셔서 첫 작품으로 창무극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한 거죠.
1: 그러면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창무극을 한다고?
2: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만들기도 전에.
1: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이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0: 또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의 어쨌든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2: 대가이시죠.
0: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가르치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즐겁게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1: 그렇군요. 자, 이런 올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2: 자랑은 아니지만
1: 자랑입니다.
2: 네, 한 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1: 한 달 보름 전에.
0: 네네.
1: 와, 그래서 조기 전성 매진이네요.
2: 입소문으로. 네. 입소문.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1: 와,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2: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로를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로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창극으로 해서 내가 보러 왔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손을 잡고 너무 이 희경로를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 진짜 예술의 어떤.
2: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1: 그렇죠.
2: 아, 정말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이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0: 어떻게 하면 더 앞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네.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 광주 특별시립 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일단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1: 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야.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야. 너무 우와.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이런 네.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0: 네. 네. 추석날.
1: 9월 25일 네. 국립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네.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2: 네. 네.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0: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멤버. 네,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네.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0: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0: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1: 네네.
0: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 원장님도
1: 네.
0: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0: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0: 추석날
1: 네. 추석날
0: 네네네 네, 네.
1: 초연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0: 네.
1: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희경루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예.
0: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그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1: 있죠.
0: 경복궁에.
1: 예.
0: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 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1: 네.
0: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1: 그렇죠.
0: 될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병강세전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또 야심찬 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연출가님께서는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네. 번째로 당장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1: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2: 네,
1: 봐요.
2: 네.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1: 네.
2: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아, 예.
2: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1: 오.
2: 다음 곧 이제
0: 11월
2: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1: 네.
2: 11월 12일 날
1: 네.
2: 지금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이야,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루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의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를 지금 보내라고요?
4: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5: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6: 보안 확인 링크?
5: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7: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어디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2: 아,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1: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배신 치료 글자.
1: 맞아.
0: 욕을 하자.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사실
0: 아니 안 바꿨대.
1: 너 그대로
2: 어때? 못 가는 거잖아. 짐 치는데.
0: 그 앞에 둘. 그 어딜 줄여야 돼?
1: 주인님 좀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1: 네. 우리가 아빠.
2: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3: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4: 오케이.
0: 알겠습니다.

꽃망울째 떨어져 피어나지 못하고 내 이름 영영 천길 물속에 잠겼네. 꽃잎 되어 흩어져 바람 따라 흘러가 내 숨결 영영 파도 끝에서 머물겠지.

0: 가만히 있으라!
1: 안타깝다!
2: 니더나! 니더나!
1: 이름 없는 죽음들! 이름 잃은 죽음들!
2: 번지지 말라신다!
0: 씻기지도 말라신다!
2: 이름도 부르지 말라신다! 아가 니더나!
1: 가만히 있으라!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2: 그냥 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법이야. 선별초 때도 외란 때도 그랬다. 그냥 둬라. 가만히 있으라.
0: 왜 슬픔을 애써 외면해야 합니까? 왜 상처를 덮어 고름이 나도록 합니까?
1: 그래야 우리가 살지. 역사는 말이야 기록되는 것만 남아. 그러니 기록되지 않게 다 흩어날려버려라.
3: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나간답니까? 묻어두면 잊힌답니까?
2: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버리고 있어?
1: 잊으라면 잊고 망각하라면 망각하거라. 잊으라면 잊고 망각하라면 망각하거라.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지.
2: 아가님.

하지 말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나라도 빌어야지. 저 불쌍한 혼들을 어찌 그냥 두나. 나라도 보내야지.

경랑 깊이 가라앉아 운명 따라 떠난 몸들 혼맞으러 왔습니다. 녹맞으러 왔습니다.

0: 한스럽다. 한스러워. 애간장이 다 녹는다.
1: 꽃망울들이 채 피우지도 못한 꽃망울들이
0: 겨우내 맺혔다가 이제 봄볕 아래 피어날 꽃이 가라앉았네.
1: 가라앉았네.
0: 저기 누산내가 니다니에 혼을 부르네.

내 딸이다니. 아직 깊은 바닷속에서 너를 건지지 못하고 있구나. 육신은 그만 버리고 혼이라도 속으라.

0: 이제 그만 하고 어여 서두르세
1: 서두르세.
2: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자
1: 이거 왜 꿈쩍도 안 오지?
2: 야, 이 상어가 바닥에 뿌리를 내렸나?
0: 아이, 그럴 리 있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
2: 자, 다시.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짱! 이 무게가 천근, 아니 만근은 되는 것 같은데.
1: 왔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 자네가 한번 해보게.
3: 내가?
0: 아이 그래.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
2: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까고.
0: 호호. 그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0: 이거 뭔 소리야?
1: 뭐가?
2: 망원?
0: 망원? 귀신이다. 귀신이야!
3: 귀신이야!
1: 귀신이야!
3: 귀신이다!
4: 아이고, 뭔 소리야?
0: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아따,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가면 된단가?
0: 아이고, 미안해요.
4: 아이고, 내 새끼야. 내 목숨 같은 딸아. 무슨 한이 있어서 못 떠나냐?

0: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유, 큰일이네, 큰일이여.
1: 산하고 땅, 그리고 바다가 왜 뭔데?
2: 그날 이후로 땅은 마르고 바다는 요동치고 기우제를 지내면 마른 하늘에 번개만 번쩍번쩍, 해신제를 지내면 파도는 더 높아지고 이 땅에 기운이 그냥 꽉 막혀버렸단께.
1: 달도 뻘겋게 붕들었잖아.
3: 아, 좀 그 안에 애기 가득 차있다 안 하나?
1: 아, 그럼 어떡해.

0: 예? 하나님요. 아 제발 좀. 아 어떻게 해 보이소?
1: 혹시 니다니의 몸이 아직 바닷속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여?
2: 그 양반들이 들으면 경을 칠 소리 흔해.
1: 아, 얼른 가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잡고 가리니께 하늘님이 노한 거 아니여?
0: 아, 얼른 가자니까.
2: 아, 얼른 가, 얼른.
0: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무심하고 또 무심하다.
3: 이런 고얀 것이 있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0: 떠나느니 떠나지도 못합니다.
1: 다른 고을에서 우리를 어찌 보겠는가?
2: 아, 불이라도 질러버릴까요?
0: 아, 건들지 마시오. 떠나지 못하는 아이를 어찌 치운단 말입니까?

0: 그럼 거적으로라도 덮어버려라. 오이지 않으면 잊혀진다.
1: 이 일이 세상에 퍼지면

0: 받지 못할 것이다. 저런 인간을 봤나?
1: 저 너무 다리 몽둥이랄 꽉. 아이고.
2: 덮어버린다고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0: 아가, 우리 아가, 네가 이 집을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못 보내는 거요. 심장이 소금에 절은 듯이 아프다. 그런데 네 이름이 자꾸 떠내려간다. 우리 아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1: 자꾸 떠내려가는디 잡을 수가 없구나.
2: 단골이 매일같이 넋을 기리고 있다는디

혼이 없구나. 너는 혼을 삼킨 새로구나. 날 어디로 이끌려 하느냐? 그저 따라가 보자.

0: 그러니까 그럼 난 바빠서 이만.
1: 그래 할멈 할멈.
0: 왜?
1: 그거 들었는가? 한양에서 위유사를 보냈다더군.
0: 위유사?
1: 그래요.
0: 그 천재지변이 있을 때 나라의 명을 받아 사태를 수습한다는 그 벼슬.
1: 아, 그래요. 임금님
0: 권한 대회. 잘 됐네. 잘 됐어.

0: 아이고,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귀찮아. 아, 이 관직 말년에 이거 참. 가만 있어 보자. 그냥 왔다 치고 저 전주쯤 올라가서 막걸리나 한잔하다 갈까? 그래, 그게 좋겠구나.
1: 예, 바람아.
2: 휙. 휙. 휙.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0: 슬퍼하다. 바람이 슬퍼.
1: 폴짝, 폴짝, 폴짝, 폴짝, 폴짝.
0: 무슨 일 있긴 있구나. 누군가의 눈물이 바람이 실려오는구나.
2: 얼른 치워버려 버려라.
3: 진작에 치웠어야 되는데 꼬불거리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
4: 여튼
5: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4: 아직도 꿈쩍도 안 합니다.
2: 안 되겠다. 저 상여를 당장 도끼로 부셔부셔 버려라.
6: 우미, 난 허리가 어제부터 자꾸 결리는데. 네가 해봐.
3: 나는. 엊그제부터 결리었는데
6: 갑자기 난 팔이 안 움직인다.
3: 머리야. 머리가 피해. 놀고들이 다 얼른 안 부셔.
4: 에이, 안 됩니다.
6: 니다나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가.
2: 뭐해? 이리 줘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부셔버리게.
0: 참. 어이구, 바람 참 한번 얄궂다.
2: 댁은 누구요?
0: 나는 오명을 받고 내려온 위유사입니다만. 그쪽은 그쪽.
2: 아, 그 위유사.
7: 이분은 이쪽 임진사 때 자제분이요. 자제분.
0: 이 상여가 그 상여인가? 땅을 메마르게 하고 풍랑을 일으킨다는.
2: 자제해, 난 자제분이야.
8: 여보시오, 위유사 나으리. 고된 길 오셨소. 이 고장 물빛 곱고 산천도 수려하니 그냥 앉아 술이나 드시구려.
7: 아이고, 그냥 술이나 먹고 놀다 가셔요.
0: 지금은 공무수행 중이라서.
7: 떨어진 연주제, 뭔 공무수행이야. 내가 그...
2: 자제해.
6: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
0: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단이 났는지 한번 구해보시오.
2: 아, 뭐해! 저 흉물 얼른 깨버리라니까!
7: 에이, 이 쓸모없는 놈들! 내가 다 깨부셔야겠다! 아, 잘 봐라! 양반의 도끼질을!

0: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1: 저 불경한 것이!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 새가 바람을 일으키는 건가?
3: 천것은 여기 또 왜 왔어? 썩 안 물러가?
2: 아니 그대는 누구요?
4: 저런 천하디 천한 단골내와 말을 섞다니.
2: 단골? 전에는 어찌 왔는가?
5: 저 새를 따라왔습니다.
2: 저 새를 따라왔다고? 저 새는 무엇인고?
5: 칠흑밤에 울어대는 새, 넋을 삼킨 새, 명부 앞을 서성이는 새, 초혼조입니다. 넋의 억울함을 듣고 넋의 한숨을 삼키고 말을 전하러 날아온 새입니다.
2: 말을 전하러 날아온 새.
3: 니다니요. 니다니가 왔어.

0: 니다나! 니다나!
1: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0: 귀신이다!
1: 귀신이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2: 바다에 잠긴 넋입니다.
1: 바라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찾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0: 그래 니다나, 말을 하렴. 무엇이 너를 눌러서 못 떠나게 하는지, 무슨 한이 네 발목을 휘감고 있는지 말을 해 니다나.

0: 알게 했다고? 아니 대체 누가?
1: 그래 니다 나 이름을 찾자. 네 이름이 어디가 있냐? 어디 가면 네 이름을 찾을 수 있겠어?
2: 이 땅에 잠든 이름 없는 혼들이 내 이름을 알아요.

0: 땅에 잠든 혼들이 이름을 알고 있다. 이제 뭘 하면 되겠는가?
1: 따라가야지요. 가서 혼을 건져야 됩니다. 건지고 씻겨야 합니다.
0: 건진다. 자, 자, 어서 앞장 서시게.
2: 아, 여기 1000년을 넘게 살아왔건만. 인간들 하는 짓이라 아우 저렇게 재밌냐 이 말이야.
3: 재밌어야지. 지루하지 말아야지. 그게 인간의 생이지.
2: 아, 뭐.
4: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0: 비난을 가도 전쟁이 끝나도
1: 다시 돌아와 우리를 보더니
0: 어 이거 봐라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네.
1: 야 나무야 어 이제 네 몸은 국구릇이다.
0: 그래도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굴러가는 세상
1: 바람이 불면 노래가 되고
0: 바람이 불면 춤이 된다.
1: 그렇지.

정글게 정글게 정글게.

0: 담았어. 아이고. 이리 와. 예. 아이고, 변변치는 않지만 살림에도 좀
1: 보자. 아이고 다리. 아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지들도 다 한 동네 사람인데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0: 이 사람아, 아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나라님의 일. 아 이럴 때 쓰라고 나라님께서 내려주신 특수활동비라네.
2: 뭐해요? 얼른 받지 않고.
1: 골고루 나눠서 잘 쓰겠습니다.
3: 이놈들! 가만히 있으라 했거늘 어디서 감히?
4: 뭐야 놈들! 다시는 이 땅에서 쌀 한 톨 빌어먹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5: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3: 못 간다.
5: 왜 못 가? 이유나 들어보자 이놈아.
4: 이 땅의 법도가 그렇다.
5: 법도? 그 법도는 누가 만든 법도냐?
4: 대대손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지. 귀신이고 뭐고 다 법대로 해야 되는 법.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은 몽둥이를 맺지 못할 것이야.
5: 법도 좋아한다. 아니 그 법도에 평생 백성의 고열을 빨고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말라고 쓰여 있더냐?
4: 당연하지! 천년 전, 500년 전에도 그랬듯 수백 명이 죽어도 모른 척 우리는 절대 책임지지 말라고 법도에 쓰여 있지!
3: 법도에 쓰여 있지! 진짜로!
5: 사람의 칼을 썼다고다. 사람이
4: 주장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머, 살려주십시오. 아유,
5: 이놈들아, 부디 사람이 되거라 이놈들아.
4: 예,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진짜로.
5: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관직 말년에 이게 참. 아이고.
6: 아이고, 나으리. 괜찮습니까? 자, 이거 물이라도 좀.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5: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글 걸고 서라도 저것들을 반드시 보랄 것이오.
6: 아이고 고맙습니다.
5: 자, 단골레 시작하시오.

0: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아따 지옥도 아니고 아이고 어디야?
1: 어디긴 어디야? 딱 봐도 이승이구만.
0: 이승.
1: 이승. 예. 이야.
0: 이야.
1: 이야.
0: 이야.
1: 아이고 많이들
0: 오셨네. 딱 이승이구만. 그런데 우리를 왜 꺼낸 거요? 자네 본 죄라도 지었구만.
1: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불러낸 것이 아닌가?
0: 그럴까?
1: 그러면 더 크게 박수를 쳐야지. 아니 근데 그나저나 자네 이름이 뭐였지?
0: 모르지. 응? 그 자네는?
1: 아니 나도 모르는데.
0: 몰라?
1: 몰라.
0: 아 몰라.

0: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기리지 않아서 갈 길 모르고 사방팔방 떠도는 혼들이었다가
1: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은 없어요. 이제야 니다니 목소리 뒤에 길이 보이네.
2: 누산네, 니다니를 불러봐.
3: 니다나. 예.

0: 나는 봄입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따뜻한 4월입니다.
1: 너의 이름은 아픔 속에 있었느냐?
0: 내 이름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1: 미안합니다. 이제서야 불러서 용서를 구하.

0: 4월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
1: 새 봄 희망을 품고 돌아오소서.
2: 내 딸 4월아 잘 가거라.
3: 어머니 다시 태어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하고 저 누르고 진달래꽃도 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들어가지게.
1: 3개월 후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 있고
1: 또 맞추.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2: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2: 올라온다고요?
1: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1: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담으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새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만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둘러보면 나오겠다.

도장 구경하고 경향문 내달아 창달문 지내요. 동강을 들어가니 산미를 기백이로다. 요동 700리 강동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0: 야,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뜯고 아,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네. 굉장한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1: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10분

0: 출연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1: 왜 또 그런 걸 해?
2: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0: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1: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0: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2: 이미 뭐 마음속은 프로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을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운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3: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4: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3: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성공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 타길 잘한 것 같아요.
0: 되게. 그래요.
1: 오,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아,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네.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투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네. 추고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2: 네.
0: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2: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2: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2: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할 때 쌓이지. 에이, 맞아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2: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2: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1: 소혜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2: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오.
2: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오. 정말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
1: 네.
0: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이리 가도 싶니요 저리 가도 싶니요.
4: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나가 선생을 배입고 읍하는 말이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에너지 절약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납니다.
0: 26도로 걸어준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 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엽쇼 문 엽쇼 대한민국 KBS 국악 한마당 숨은 장군님 문 엽쇼.
1: 그렇지.
0: 을미 새해를 맞이하여 사물 우리가 만 인간과 망고 복록을 태산같이 둘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시계 조축 땅 생겨 국태미나 범년자 시와 연풍도라 들게 2015년 을미 신년을 맞이하여 강내 각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건강과 행복을 주건덕담 바로니라. 명일한 주식어들랑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

정지를 하시고 포기를 두시고 들란 대국부자 왕계 석승에 복을 주니 만복은 받았거니와 망고 액살제 저줄게 삼재팔란 관제귀설 우한 질병잡기 잡신 왕관천리 소멸하니 KBS 국악 한마당 전국의 시청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요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니라.

0: 많이 받으십시오.
1: 2015년 국악한마당 첫 무대는 김덕수 명인과 한울림 예술단의 무대로 신명나게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남상일입니다. 네, 앞서 김덕수 명인의 멋진 기운 넘치는 비나리로 네. 여러분께 복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김덕수 선생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네, 선생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0: 우선 뭐 덜도 더도 마시고 우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대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요. 2015년 정말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인사 해주셨는데요. 저도 국악한마당 진행자로서 올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 네. 아, 정말 2015년이 밝아왔는데요. 네. 저 역시 국악한마당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으면 신나는 음악, 아주 신명의 기운이 팍팍 넘치는 그런 멋진 우리 음악 소개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네, 지난해 말에요. 우리의 농악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 김덕수 명인께서 기분 좋은 새해에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0: 물론입니다. 우리 조상님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게 이럴 때 네. 필요하지 않는가. 네. 우리 금수강산에서 만들어진 울림 네. 그리고 우리들만의 신명 이것이 세계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꽹과리 징장고북 울림이 세계 평화의 울림이 되리라고 금년에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우도 함께.
1: 네, 우리 세계를 울릴 울림. 네,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전해주시리라 믿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한울림 예술단의 판꿈 무대입니다. 멋진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2: 얼씨구.

0: 고맙습니다.
1: 자, 역시 우리의 악기, 우리의 장단이 주는 그 신명의 기운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어깨를 그냥 들썩들썩 아주 흥을 주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덕수 명인과 한울림 예술단 여러분의 멋진 판꽃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 울림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늘 앞으로 전진하시고 신명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도 밝았는데 저 소리꾼 남상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옛부터 집터를 관장하던 성주신에게 복과 덕을 빌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성주풀인데요. 아, 여러분께 그 성주풀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성주풀이 청해 주시지요.

0: 네, 남상일 씨의 성주풀이에 이어서 경기명창 유창 씨의 풍년가와 방아타령까지 전해드렸는데요. 2015년 새해에는 왠지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불러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무대.

0: 에서는 아, 지난해 KBS 국악 대상 대상에 빛나는 왕기성 명창의 무대를 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단가 백발가 준비하셨는데요. 이 백발가는 누구나 맞이하는 이런 노년의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사설을 마음에 담으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왕기성 명창의 백발가, 큰 박수를 청해 주시죠.
2: 젊은 청춘 좋은 그때 제. 엊그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아,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던 형용 추하고요. 우수가 그늘되니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으리라 하고 손으로 몸치 들고 또 한 손으로 갈퀴에 드러매고 오는 백발을 뭉치로 부시고 가는 청춘을 갈퀴로 끌어대녀도 오는 백발은 무관해라.
3: 쓰고
2: 등장 가세 등장 가세 하느님 전으로 등장 가세 오이 허라고 등장 가리 늙은 사람은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뜻지를 맞아 하느님 전에 등장 가세 아서라 희귀 모두 취담이로구나. 젊어 청춘을 허섭 세월 맞아 해도 무정 세월은 터도없이 가네. 세월아 알뜰한 청춘들이 다 늙어간다. 노세노라 젊은도라 늙어지면 못 노라니 돌아도 너무 허망히 허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리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을 타서 깨라 했던 친구 번님 모아 한적 한잔도 먹소 야 그만 묵어 흐면서 사업을 허여가며 지내어 보세.
4: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왕기석입니다. 아, 지난해 뜻하지 않게 제가 국악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판소리의 저변 확대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저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정읍시립 정읍사 국악단원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많이 들으셔서 부자 되시라고 창극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나는 말이요, 서리 쌀밥에 육개장국에다가 후춧가루를 얼큰하게 써가지고 그냥 더운 김에 호로호로 한 대접만 먹고 싶네. 그 육개장 한 사발만 사주소. 아이고 이 자식아.
1: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마는 죽도 먹지 못하는디 덕 없는 육개장을 어디에서 달라느냐.
2: 배고픈디.
0: 아, 그런 거 없니. 나는 어만두 육만두 아 빈대떡 좀 해주소. 아 실컷 먹어보고 싶소.
1: 이 자식아.
3: 아 모두들 음식 탈만 싼 게 속이 느글느글해서 못 살겄네. 아 언니 나는 꿀물이나 한 잔 해주쇼.
0: 아이고 이 자식들아.
4: 언니.
1: 아이고 너는 어찌 그렇게 목근육에 식구가 많으냐.
4: 아
1: 어
4: 장가 좀 보내주쇼.
1: 아이고 어셨죠.

0: 아니 자네 왜 우는가?
1: 응? 울기는 왜 울겠어? 자식놈들이 남의 집 음식 장만하는 냄새를 맡고서는 아 떡 해달라고 생떼를 써대싸서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영감은 어딜 갔다 인자오시오?
0: 여보 마누라
1: 예.
0: 울지 마소. 아 배고프면 박속이라도 끓여 먹이면 될 것 아닌가? 그라녀도 내 박 탈라고 이 톱 빌려갖고 왔으니까 어서 가서 박 좀 따오소.
1: 아, 예. 야들아
2: 예.
1: 박 따라가자. 예.

0: 야들아.
1: 예.
0: 우리 어서 박을 한번 타 보세.
1: 예.
0: 시리리리.

얼씨.

0: 여보, 예. 마누라.
1: 예.
0: 톱소리 들어서.

0: 어메 이것이 뭐니? 어메 이것이 뭐다요? 어메
1: 돈이다! 돈이야!
0: 어메 돈이야!
1: 비단도 나왔네.
0: 아이고 여보 영감.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니 이것이 뭔 일이다요? 이제는 우리 애들 벗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살겄어.
1: 이제는 살았네. 살았어.

0: 네, 정말 흥분해가 그야말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 국악 한마당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댁에도 이런 큰 대박의 기운이 그냥 넘쳐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새해에는 어떤 신동이 또 국악 한마당을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국악계 꿈나무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아유 선녀 같아요. 사뿐사뿐 정말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왔는데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풀이 신동 정정윤입니다. 와,
0: 우리 정윤 양이 살풀이 신동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살풀이 춤 하면 네. 동작도 느리고 음악도 슬프고 해서 어린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채춤이나 이런 화려한 춤에 비해서 네. 어때요? 우리 친구는 좋아해요?
2: 저는요 다른 춤보다 살풀이 춤이 더 좋은데 춤을 출 때 무릎이랑 단전에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에너지가 같이 차오르는데 네. 그때 뭔가 느껴지는데 약간 애잔한 느낌? 어머.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1: 애잔함 가만 우리 12살 정윤 양 애잔함이 뭔지 알아요?
2: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살풀이를 추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됐는데 네. 약간 가슴이 짠하면서 슬픈 거 아닐까요?
1: 어머머머
0: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정윤 양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무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2: 예술제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 무용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배우게 됐어요.
0: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 무용의 매력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 한국 무용은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기품과 요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이 한국 무용의 매력이 아닐까요?
1: 아유, 어쩌면 이렇게 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윤 양의 살풀이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정윤 양이 직접 정윤 양의 무대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살풀이 춤은 나쁜 살을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새해 맞은 만큼 시청자분들의 나쁜 것을 다 풀어드리고 복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0: 이야 어쩜 이렇게 마음도 아름다울까요. 네, 네. 정윤 양의 멋들어진 살풀이 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네, 정정윤 양의 진지하면서도 섬세한 춤사위가 인상적인 살풀이 무대에 함께 오셨는데요. 보는 사람의 얼굴에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멋진 춤꾼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어린 친구가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들의 그 신화위 합주로 아주 생 음악이잖아요.
0: 네.
1: 어쩜 그렇게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지.
0: 그러니까요.
1: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요 함께 즐겨봐야죠.
0: 그렇죠.
1: 자, 다 함께
0: 민요를.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요. 액을 막아내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의 민요 액매기 타령을 골라봤는데요. 액매기 타령은 1년 12달 모든 액을 막아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액을 막는 의미로 이 노래 함께 네. 배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0: 아유, 좋죠. 네. 오늘의 액매기 타령 잘 부르기 비법 짜잔, 첫 번째입니다. 네, 바로 액매기 타령, 액을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액을 막아주고 액을 저 멀리 던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네,
1: 아~
0: 느낌 오셨나요?
1: 네.
0: 그러니까 3월 4월에 막고 액이 오는 걸 탁 막아준 네. 다음에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저 멀리 던져버리듯이 밀어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시작!
2: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0: 그렇죠. 이번에는 던집니다.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시작!
2: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0: 어우, 잘하시네요. 이제 액은 다 막고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흥겹게 새해를 맞이할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네. 능청능청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영차 해기로구나. 해볼까요? 시작.
2: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영차 해기로구나.
1: 네, 여기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어머님께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르실 수 있죠?
3: 글쎄요, 해봐야겠는데요.
0: 네, 어머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3: 나를 해볼게요.
0: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3: 정월에 드는 은혜는 3월 3일에 막아냈고
0: 어우, 좋으신데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3: 3월 4월에 드는 애는 5월 단으로 다 막아내고.
0: 네, 아.
1: 네, 우리 어머님은 노래도 노래지만 어머님의 옷을 보면 이 잡기 잡신이 왔다가 깜짝 놀래서 아우 저 댁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옆에 아버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네.
0: 자,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고.
4: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막아내고.
0: 명창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4: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막아낸다.
0: 네, 아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이제는 국악 한마당 방청객 여러분들도 무대에 서셔도 될 만큼 우리 소리 우리 민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액매기 타령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막아내고 던져내고 이제 흥겹게 새해를 맞이하신다는 기분으로 부르시면 액매기 타령 부르는 거 어렵지 않죠?
1: 네. 박일희 씨께 우리 액매기 타령을 배워봤습니다. 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댁 내에도 액은 다 막아내고 2015년에는 늘 좋은 기운만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액매기 타령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4: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4: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

0: 너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어?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0: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0: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0: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유, 깜짝이야. 웬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3: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4: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3: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4: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5: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후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얼마나 떨릴까?
0: 매우! 아우! 눌러주세요!
3: 매우! 아우!
0: 네.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0: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1: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예,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2: 네.
3: 한글 잘 쓰네.
4: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5: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6: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5: 그러니까.
6: 여려가지고.
5: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네.
7: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3: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8: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9: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버들이에요.
6: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3: 아 그래요?
9: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0: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이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11: 귀여워 맞아요.
10: 정말 귀여워.
11: 귀여워.
10: 아 너무 잘했어.
6: 감사합니다.
7: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르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12: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렇죠.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0: 완전 다른데?
1: 옷으로 막 컸는데.
2: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3: 3대3이네, 3대3.
4: BTS.
0: 귀여운 친구들.
5: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6: 너를 좋아하고
7: 너를 좋아하고
6: 너도 나를 좋아하고
7: 나를 좋아하고.

0: 갖고 놀았다더라. 도로 하나 가득하고 놀았다더라.
1: Come on 거기 친구, Come on 거기 목요,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극각극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5: 자 우리 판스타
6: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6: 14개 초과?
7: 올스타 올스타.
8: 15개.
6: 15개? 알겠습니다. 예.
8: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7: 올스타. 아.
8: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9: 성인 노래. 성인 노래.
8: 쓴맛을 보여줍니다.
10: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7: 뽀이 뽀이 뽀이 뽀이.
11: 안 잘했네.
12: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3: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위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7: 우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2: 계룡산
7: 뭐 소리 디금 연습하셨어요?
14: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5: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4: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11: 아이고 감사해요.
16: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7: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6: 아,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8: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9: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20: 트와이스 네
21: 영어가 많이 들어요.
22: 안돼 다 바꿔 한글로
23: 아 다 영어야.
24: 가수리 한 사람한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근데
25: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26: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6: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26: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6: 네 바로
26: Yes, yes or Yes, yes.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6: 잘 지켜봐 주시죠.
27: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11: 검은 거 나와?
16: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28: 네. 소리꾼인데 검은 거도 배워가지고.
16: 아 진짜요?
11: 좋다. 시장의 무기.
27: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29: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30: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께서 심사.

0: 거꾸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1: yes.

0: 전국 대박이다.
1: 야, 이게 이렇게 먹히네.
2: 건고와 락이 좀 잘 어울려요.
1: 락이에요. 네.
3: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4: 진짜 피가 변형...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3: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5: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6: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7: 충분히 생각하시고
8: 소리 진짜 잘해요.
6: 소리가 되는 거야.
5: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맛으로 바뀌는 듯한
3: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경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거.
4: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0: 거문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개량된 거문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거문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문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2: 거문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0: 정말 예, 손가락에 꼽습니다. 아~ 거의 없고요. 지금 다섯 명 안에 들어간.
3: 아~ 예. 다섯 명 안에 드는 분이네.
0: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철 씨가 거문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1: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5: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겨우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 늘 유람가세.
6: 잘한다.
3: 소리
6: 너무 좋다.
1: 그런 남자 거문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7: 네 그래서
1: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거문고 손입니다.
2: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위철 씨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8: 돈 잘 버시겠네요. 다섯 명밖에 없으면요.
1: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2: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했습니다.
9: 아 거문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11: 네, 음역대 너무 낮아서.
12: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특히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선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꿔오신다거나 서양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POP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소리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나는 왜 이래 저인가
9: 바라는 하늘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합니다.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와. 오.
2: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디.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R.C.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 10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0: 예, 예,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0: 아,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8: 나이 공격!
10: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0: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 촛불,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쓰셔서 한 300살.
4: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5: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컸어요.
2: 김예원 씨요?
1: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훈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0: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1: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2: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4: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3: 자 이제 정초롱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주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료여 심청이는

0: 와.
1: 아, 어렵다.
2: 잘
3: 잘했네. 뭔가 무술하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4: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진짜 와.
7: 너 이분 진짜.
8: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좋아.
8: 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9: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11: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10: 조금만 정철용 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2: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의 스타, 정초롱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반갑다.
5: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4: 아~
0: 백지영.
4: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0: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아~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되죠?
1: 왜 붙으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미쳐놨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3: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4: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5: 그러게요, 선생님.
4: 웃기나,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3: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4: 두 분 좀 봐주십시오.
3: 예,
6: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5: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7: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8: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9: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8: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5: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8: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0: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
10: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3: 그렇죠. 네.
1: 판정단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0: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5: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놀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0: 그렇죠. 네,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참 힘들죠.
5: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5: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이건 뭐지?
12: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9: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0: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2: 파이팅!
9: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0: 박자희 씨의 마음의 결정 해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제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4: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장르파괴야.
0: 완전 크로스오버 제대로 줘.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쵸,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하,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예,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내리면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8: 아 떨려.
9: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8: 떨릴
9: 애가 아니야.
8: 아니,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0: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찢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나!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승자야.
3: 2연속. 야, 2연속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5: 아, 네.
6: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7: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8: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5: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5: 이거는 진짜
4: 소름.
5: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3: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0: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1: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2: 그냥 시작하고
5: 끝.
13: 그래 싹쓸이 했다 그랬더니
1: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일곱 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일곱 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0: 헛!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9: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10: 오!
7: 몇
10: 번?
7: 7번.
10: 4번.
7: 2번.
10: 4번.
7: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일곱 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 잔인하다, 잔인해.
2: 잔인해.
1: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2: 너무 잔인하죠.
1: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3: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0: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1: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2: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3: 성훈 씨, 패자부활전, 패자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4: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0: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4: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0: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하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저는 이른 아침 시간을 좋아해요. 이른 아침만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 소리들과 함께 일상을 시작해요.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제 해금 소리에 녹아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제가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작업하는 작업의 현장이기도 해요. 일상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선물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일상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음악이에요 이러면서 선물처럼 주고 싶은 음악들 만들고 싶었는데,

0: 아니야, 막 이렇게 다락방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1: 이어서 한번 해보고.
2: 현재는 어. 이걸로.
3: 그 박한,
2: 그치, 그림만 네. 보면 되니까.
1: 인스타라이브 콘서트 버튼 딱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신호가 제 팔로워들한테 가요. 어, 비빙 활동하면서 어, 한 7년 정도 같이 해외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0: 저는 제 해금 소리가 자연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보내는 이 일상, 소소한 일상 속에 잘 스밀 수 있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스마트 팜 혁신 밸리.
1: 장모님 이미 따시고 있어?
2: 빨간 놈만 따라고?
1: 예.
0: 특별한 일꾼의 도움으로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1: 쉬엄쉬엄 하세요.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그 제가 또 얼음물 좀 챙겨놨으니까 또 드시면서.
0: 장인 장모의 예쁨을 받는 귀농 4년차 임대농 기득 씨.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지금.
3: 네.
1: 아 아버님 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어우 아버님 다 따셨네 빨간 걸로.
0: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요.
1: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4: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죠.
5: 도필지는 시점.
0: 임대 기간이 끝나 자립해야 하는 요즘이 임대농인 기득 씨에겐 가장 중요한 시점. 머리 아픈 시기라는데요.
6: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7: 뭐 하는 거야? 146.
6: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
7: 사실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 오늘만큼은 좀
6: 맨날...
7: 아니 오늘 힘들었잖아.
6: 뭐야?
0: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가장의 무게.
6: 이걸 벌려면 토마토는 몇 개를 따야 돼.
0: 치킨으로 덜어보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7: 아니야 그럼 맛있게 먹자. 어?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 줄게.
6: 아 됐어.
7: 뭐래? 한번 먹어봐.
6: 맛은 있네.
1: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 매일 농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1: 도망자라네. 와 이게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0: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하는 고군분투가 늘 행복하다는 기득씨. 기득씨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함께 하시죠. 새벽 6시에 시작되는 하루. 힘찬 출발선에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7: 같이 먹지. 몸이 좋아 토마토. 내가 만든 특제 토마토 우리 있잖아.
6: 질려. 너무 많이 먹었어.
7: 응?
6: 오빠 먹어요.
7: 두 개 맞고 온다.
0: 직접 키운 대추 방울토마토는 아침에 단골 메뉴.
1: 내가 만든 토마토.

0: 대현이도 토마토 먹을래요?
1: 토마토 먹을 수 있어? 맛있다 진짜.
2: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게 극률. 됐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7개월 아들 재원이와
0: 한 입만 줘봐.
2: 결국 한 입만을 외치는 귀여운 아내 가희 씨.
1: 맛이 어때?
3: 맛있어.
1: 맛있어? 양껏 보이잖아. 재원이 조금 크면 아빠가 줄게.
2: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기득 씨의 가족입니다.
0: 오늘 뭐해?
1: 오늘 수학해. 수학량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0: 많이 나올 거야.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네. 다들 힘들지 않을까.
1: 그래서 내가 얼음 거라고 음료수 같은 거 좀 잘 얼려놓고 충분하게 좀 드시라고.
0: 그래 그래.
1: 아, 잘 먹었다. 아빠 이제 죽어나 갈게.
4: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응. 토마토 많이 따고 응. 오세요.
1: 아빠 뽀뽀 한번 해줘. 뭐 아빠 또 안 담글 거야? 조금만 해줄게. 응.
2: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귀여운 아들과 다시 침대로 가 눕고 싶은 마음은 애써 눌러야 하는 법.
4: 아빠
1: 아빠 아빠,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0: 아빠 당긴다고.
1: 안 돼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지 마.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4: 아빠 화이팅.
1: 화이팅. 나 다녀올게.
4: 네. 응. 아빠 빠빠.
1: 빠빠.
4: 빠빠.
2: 배웅을 받을 때마다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는 기득 씨. 집에서 농장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합니다.
1: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학하는 날은 왜냐하면 또 수학 하다가 또 시간이 모자라 또 다 못 끝내고 하면은 또 일정이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계획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수학하는 날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마무리 수학이 한창인 요즘 가장 걱정은 일손.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동을 다른 농부와 나눠서 농사짓는 기득 씨. 총 2,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농장에 오면 밤새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았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1: 오늘 경제 한번 먼저 볼까? 뭐야? 알람이 떴지? 관수 실패? 왜 이러지? 뭐야? 뭐에 들어가다 말았어. 이거 뭐야?
2: 토마토 재배에 절대적인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1: 지금 밸브 다 열려있는데? 열려있고.
2: 관수를 제어하는 밸브며 관수통을 확인하는 기득 씨.
1: 뭐가 문제지?
2: 특히나 수학을 해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1: 이게 인물질 껴있네. 이거 저번에 청소했는데 이게 벌써 끼나? 와 이거 필터가 막히니까 그 비료 양에게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2: 수학 때문에 바빠 잠시만 방심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스마트팜. 다행인 건 시스템이 농장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준다는 건데요.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건 기득 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1: 이번 3구역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리게이션 지금 관수가 되고 있다 라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면 또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뭐 AS를 요청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2: 스마트팜 시스템과 기득 씨의 노력으로 무럭무럭 자란 대추 방울토마토. 이번 달만 벌써 10번째 수

0: 음악입니다. 평소엔 기득 씨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수학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수학. 최상의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는데요.
1: 보면 빨리 왔네.
2: 빨리 와야죠.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1: 네가 그래도 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는 좀 잘 쉬었어?
2: 네, 오늘 잘 쉬었어요, 덕분에.
0: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수료하고 농사를 준비하며 일을 도와주는 본원 씬. 바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오셨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0: 일손 구하기 힘든 시골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기득 씨의 노하우.
1: 빨간 건 다 따시면 돼요. 네. 아, 저분 오셨어요? 아버님은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확은 시장에 내보낼 거거든요.
3: 그러니까
1: 빨갛게.
3: 빨간 거?
1: 네, 그다음 꼭지 이씨. 그 색깔이 한쪽 면에 안 드는 게 있어요.
3: 그걸 따러요?
1: 이거 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뜰 겁니다.
0: 기득 씨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손자도 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1: 장모님 이미 따실 수 있어요?
4: 빨간 데만 따라고?
1: 예.
4: 아이고, 겁나게도 많이 달렸네.
1: 네, 오늘 좀 날씨가 덥고 많이 좀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4: 열매가 많이 달렸어?
1: 네.
5: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4: 이게 뉴시오.
5: 덥죠? 서서히 하셔 더우니까. 아이고, 그냥 같이 매개 살인이라고 그냥 있으시네. 응?
4: 됐어. 엄마도나 열심히 따라고.
5: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좀 해야 그냥 덜 힘들지.
0: 한여름 고온의 하우스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방울토마토를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젊은 기득 씨도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환경. 장인 장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늘 묵묵하게 일을 해주신다는데요.
3: 처음에는 마음에도 안 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고 짠하고 그래요.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0: 작년 기득 씨 집 근처로 이사. 손자도 봐주고 일도 도와주시죠.
4: 이건 이제 선대를 해갖고 보낸가?
1: 예. 자, 아버님은 좀 창업을 가까우셨는데 잠깐 좀 쉬었다 하세요. 예.
3: 그래.
1: 이제 쉬어야 또.
3: 맞아.
1: 예.
0: 장인 장모님 덕분에 수확철 일이 급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1: 어머니 많이 따셨어요?
3: 네.
1: 어우 많이 따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우 많이 따셨네요.
5: 이쪽으로 해야 될까?
1: 아 예, 제가 갖다 볼게요. 예. 야 많이 빨간 걸로 잘 따셨네요.
5: 양이 많이 작구나.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5: 지금.
1: 네.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5: 아, 무거우니까.
1: 네. 어, 아버님 잘 따셨네요. 빨간 걸로 해가지고.
0: 장인 장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 날엔 수확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힘을 보태주신 걸로도 모자라 특급 간식을 준비해 오신 장모님.
1: 장모님 표, 토마토 뿌야.
5: 이게 좋아.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1: 예.
5: 토마토가 빨개지면 예. 그사 얼굴이 파래진대. 열리소리도 좋고.
1: 예.
5: 나는 그래서 네. 다른 과일도 사과도 물론 좋아하고 그러는데 토마토는 조금 먹어.
1: 또 맛이 더 진해지고 맛있어졌네요.
0: 사위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난 후로 토마토 찬양을 하시죠.
1: 회사 쉬질 않으시고 이러지. 제가 아니,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5: 들고. 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예. 사람들 같지.
1: 아, 예.
5: 저기 한 노래 못 내니까.
1: 아유.
5: 시간을 조금 더 해야지.
1: 제가 뭐.
5: 아버님. 아니 자네가 근데

0: 편하게 살면은 꼭 저기 뭐냐 돈을 더 넣어주더만 그러지 마라.
1: 요금만 나와도
2: 일을 도와주실 때면 시급 이상의 충분한 용돈을 드린다는 기득 씨. 어색할 수 있는 장서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3: 아 맛있네요.
2: 혹시나 더 무리하실까 한낮의 열기가 더해지기 전에 기득 씨 장인 장모님을 퇴근시킵니다.
3: 왜 덥지 않으셨어요?
4: 덥지.
3: 네. 네, 갈수록 더 더워져가지고.
4: 진짜 여름이.
3: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2: 사실 기득 씨가 방울토마토 농부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처가 식구와 아내 덕이었습니다. 성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던 기득 씨. 힘들어하던 기득 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건 아내 가희 씨였는데요. 주말 부부로 김제에서 농사를 지었던 기득 씨와 약학 박사로 동탄에서 신약 개발을 했던 가희 씨. 기득 씨가 농사에 실패했을 때도 뒷바라지하던 가희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육아휴직에 들어섰고 기득 씨는 진짜 가장이자 농부가 되었죠.
3: 광진아 왔어? 오늘 수확할 거 많지?
5: 수확할 거 50만 원씩.
3: 야 이게 다 돈이다 돈. 어. 선별은 몇 시에 하게?
5: 선별? 4시? 5시?
3: 아 그러면 내가 한 2시 반 정도 할게. 아니 3시 정도 할게 그냥. 3시 정도.
5: 많이 땄어? 많이 땄네.
3: 적당히 딴 것 같은데. 꼭지만 안 떨어지면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5: 많이 땄네.
2: 마음이 맞아 함께 스마트팜을 임대한 광진 씨와는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사이.
5: 4명이서 따고 있어?
3: 아침에 장인 장모님 따시고 지금 2명. 거의 끝났어.
5: 4명?
3: 어, 거의 끝났어. 2줄 남았어. 2줄 남았어. 왜?
5: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3: 네.
5: 너무한 거 아니야?
2: 우와, 수확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 이게 알이 커서 그럴 거야.
5: 커졌어.
3: 어, 알이 커져서 아마 그럴 거야. 1번과 2번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2: 양은 물론 품질에서도 자신 있는 올해 농사.
3: 충분해, 이 정도면?
5: 충분해.
2: 그간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토마토입니다. 작년엔 실수도 많았고 토마토 가격도 안 좋아 직격탄을 입었었는데요.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공부했는데 올해는 맛도 양도 다 잡았죠.
3: 무지하게 없다.
2: 오늘 작업량은 대전에 있는 청과시장으로 갈 물량. 경매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문제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었다는 것.
3: 야, 오늘 이게 무슨 날이 왜 이러냐 오늘?
5: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3: 나 진짜 정신없어 죽겠다, 진짜. 너무 무섭네.
2: 토마토 꼭지를 따는 것을 귀찮아하는 MZ세대를 위해 꼭지 딴 대추 방울토마토를 상품화시켰지만 청과시장으로 가는 물량은 꼭지가 붙어있어야 값을 잘 쳐줍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좀 더 신경 써야 하죠.
3: 23 플러스 76 플러스 43, 143.
5: 몇 개 나왔어요, 이번에?
3: 143개.
5: 143개?
3: 진짜 시장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야.
5: 지난주보다 두 배 나온 것 같은데?
3: 두 배, 그치 두 배, 70개 나왔으니까 두 배 더 되지.
2: 김제에서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가는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는데요. 그날 오후.
6: 아, 형님 혹시 네. 저도 티켓 한 번만 실어주실 수 있나요?
3: 아, 제가 오늘 실을게요. 오늘 제가
6: 감사합니다.
3: 늦게 끝난 만큼.
6: 나 용이요. 나 용이요.
3: 네,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할게요.
6: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부탁받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 기득 씨가 하는 토마토 농사 외에도 상추,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농사짓는 임대농들. 농사지은 물품을 모두 한 차에 상차해서 대전 청과물 시장으로 보낸다는데요. 수확량이 많아 가장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그날의 상차 대원이 되는 게 이곳의 규칙. 장비와 수확물들이 기득 씨 소유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조심해서 일을 하곤 한다는데요.
3: 돈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7: 수고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하루 종일 앉아있을 새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귀농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지만 귀농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해질 땐 퇴근한다는 것. IT 기업에서 일할 땐 매일 특근에 야근에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기득 씨에겐 귀농의 최장점이죠.
3: 지원아, 아빠 왔어.
8: 아빠다!
3: 지원아. 아빠 보고 싶었어?
8: 아빠.
3: 아빠, 지원아. 일로 와. 아빠한테 와.
8: 아빠.
3: 아이고.
8: 아빠 보고 싶었어요.
3: 아빠 보고 싶었어요?
8: 아빠 토마토 많이 땄어요?
3: 오늘 많이 땄어.
8: 응? 좀 덥던데 어땠어요, 오늘?
3: 오늘 딱 본보기였지. 이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니까.
8: 맞아, 일하기 쉽지 않겠다.
3: 땀을 너무 흘리고 있지. 나 이제 씻고 나올까?
8: 알았어. 저녁 먹어야지.
3: 오늘 반찬 뭐야?
8: 황태 북엇국이랑 그다음에 도토리 오이무침이랑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
3: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네.
8: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좀 건강식도 잘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씻고 나와요.
3: 알겠어. 나 먼저 씻고 나올게.
2: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학 박사 아내.
8: 안경 좀 벗어봐.
3: 아, 나 그렇게 많이 심해?
8: 근데 진짜 심해.
3: 오늘 선별하다가 수건에 쓸렸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나 이렇게 부딪힌 적은 없는데.
8: 근데 이거는
3: 연고발효 정도야?
8: 내가 보기에는 연고발효 정도야.
3: 아, 진짜? 약간 살짝 따갑네.
8: 따갑지?
3: 좀
8: 약간 화상 입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 아까 탔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 발라.
3: 어디서 그랬지?
8: 수건 문질렀어?
3: 수건 엄청 문질렀어.
8: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톡 두들려서.
3: 수건도 문질러. 이것도 막
8: 하지 말고
3: 문질러가지고 땀이 막 비오듯이 아프게 안 보이더라고.
8: 됐어.
3: 진짜로.
8: 됐어.
2: 음식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만 준비하는데요.
8: 땅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3: 이제 부동산도 좀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나도 이제 여기 나가는 지 이제 정말 거의 한 1년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땅도 좀 알아보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8: 땅만 있을 수가 없어.
3: 땅만 사기에는 또 시설비나 또 시설을 올려야 되는데.
8: 여기서 평당 100만 원.
3: 평당 100만 원이면 1,800만 원 10억이거든.
8: 그러니까 10억이잖아.
3: 솔직히 뭐
8: 10억이 누구?
3: 10억 있으면
8: 엄청난
3: 쉽지 않아. 이 농업이라는 게 진짜 지원 사업 없으면은
8: 맞아.
3: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2: 1년 후면 임대가 끝나는 상황이라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8: 됐습니다.
3: 엄마 밥 먹을 동안 좀
8: 놀아.
3: 놀고 있어. 밥 먹고 금방 안아줄게.
2: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8: 오빠 우리 주말 보고 2년 했잖아. 그땐 진짜 이런 밥을 먹는 게 꿈이었어, 꿈.
2: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게 꿈이었던 부부.

0: 동에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아내까지 김제에 내려왔지만 임대 기간은 끝나가고 땅은 부부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짓는 방울토마토 농사.
1: 금방 자라네. 와, 이게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진짜.
0: 스마트팜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냐는 오해를 많이 받지만 작업 현실은 비슷합니다.
1: 엄청 잘한데.
0: 모종을 심는 것부터 순을 자르는 것 등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한다는데요.
1: 어차피 이 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심을 한 자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순들이 자라잖아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따주면 되는데 이게 따도 계속 나요, 이게.
0: 스마트팜이란 농작업의 자동화가 아니라 농업의 정밀화를 돕는 도구. 작물이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재배 환경을 찾는 것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데 드는 노력은 일반 농업과 마찬가지라는데요.
1: 한두 개 자를 줄 알았더니 뭐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이게 수확을 엄청 잘했나 보다.
0: 그중에서도 겨순 제거는 꼭 필요한 일. 영양분이 겨순 줄기로 분산되면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못하고 줄기 성장만 하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를 수시로 해야 하죠.
1: 장난 아니다.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아, 정말 여기 수확하면서 정말 잘했다. 끝까지 하나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짤 때마다 아, 잘 땄네, 잘 땄네, 잘 땄네 하는 생각하면서 따고 있습니다.
0: 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기득 씨처럼 초보 농부들이 많습니다.
1: 댓글아, 안녕. 잘 지냈어?
2: 오랜만입니다.
0: 이곳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택균 씨.
2: 저도 이제 딸기 끝나고 다음 작기 준비하느라고 육묘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육묘.
2: 내년에 딸기 되려고 키우는 것들.
3: 딸기는 그냥 잘라갖고 하면은 그다음에 딸기가 돼요.
1: 그럼 그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3: 그렇죠. 자가복제예요. 바나나랑 똑같아요.
1: 괜찮네. 네. 토마토 이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좀 이렇게 퇴화하고 좀 그대로 안 되는데. 괜찮네.
3: 그래서 계속 요거 하느라고 농장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나저나 이거 뭐예요?
1: 아니, 너 좀 먹으라고.
3: 안 그래도 딸기만 밥 먹이느라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1: 아, 그래, 맛있게 먹어.
3: 해야 되는데.
1: 괜찮아요.
0: 이곳에 있는 농부들의 관심사와 고민은 비슷합니다. 자립을 앞둔 고민이죠.
3: 그러면 형님은 토마토 1년 짝게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1: 일단 지금 많이 고민이야. 일단은 땅도 지금 솔직히 내가 좀 알아본 뭔지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3: 그렇죠.
1: 그래서 땅 좀 최근에 한번 좀 알아볼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좀 알아볼까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
3: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착을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있는 건 아닌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친척 분 한 분이 임대를 좀 크게 오랫동안 내주신다고 해가지고
1: 다행이다.
3: 그쪽으로 가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지으려고요.
0: 후계농도 땅이 있는 것도 아닌 기득 씨. 정확한 방향을 정해놓은 택균 씨가 부럽기만 합니다.
1: 마무리 잘해서 우리 좋은 성과 얻어놓고 또 우리 농장만 가자.
3: 진짜 자가 농장. 그때부터 그날... 이제 본 게임 시작이죠. 게임 시작.
1: 야전에 가는 거 이제.
3: 야전이에요. 여기 아직 풀려서 더 있고 싶은데.
1: 그러니까.
0: 군대로 치면 훈련소나 마찬가지인

0: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음 같아선 쭉 잊고 싶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인데요.
1: 얼마 정도?
2: 한 1200평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쪽 도로 빠져나가고 두 필지를 사면 예, 예. 2300몇십평 나옵니다.
1: 이 땅은 괜찮은 땅이거든요. 제가 배운 바로는. 예.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2: 지금 13만 원에 내놨는데 네.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네. 12만 5천 원까지 아... 지금 급하니까 팔겠다고 해요. 예. 이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죠.
0: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땅 매매.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거기에 괜찮은 땅이 눈앞에 있으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1: 뭔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땅이라도 좀 먼저 알아보고 또 이런 지원 사업들도 알아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조금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0: 땅 매매가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기득 씨가 찾은 곳. 오랜 멘토의 농장이라는데요.
1: 안녕하세요, 대표님.
3: 안녕. 오랜만이야?
1: 예.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신 거예요?
0: 가희 씨가 기득 씨에게 스마트팜 농사를 권유한 후 기득 씨는 방울토마토계 1타 강사인 김태훈 농부의 산도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1: 미스트는 좀 어떠세요?
3: 미스트는 초반에 사왔는데 지금은 온도 올리려고 웬만하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 미스트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막 그 생산점 쪽이 완전히 좋거든. 네. 근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약간 별로 안 좋아.
1: 저도 나중에 온실을 짓게 되면 정말 이렇게 봄철 우리나라 날씨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장비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태훈 씨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기득 씨의 꿈.
1: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알다시피 한두 번 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땅도 슬슬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시설도 신중하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너무 망설이지는 마.
1: 네, 알겠습니다.
3: 일단 계획서는 바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내년 3반기 6월까지라면 내년 3반기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든 받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올해 말까지는 일단 땅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네. 내년 초에 이제 그 패키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1: 네.
3: 그걸 받아놓는 게 바로 시작해야지.
1: 네.
3: 또 내년 6월 끝나면 또 막 중간
1: 시간이
3: 또
1: 시간이 뜨죠. 네.
3: 그 시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참 고민이에요, 지금.
3: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1: 아 맞네.
3: 그러면은 결코 막 어려움 당하진 않거든.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 네.
3: 그럼 잘할 것 같아. 네.
1: 감사합니다.
0: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기득 씨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언. 기득 씨도 좀 더 전투 태세를 갖추려 합니다.
4: 같은 경우는
1: 네, 예.
4: 이게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자리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곳이 감기
1: 네.
4: 예, 짠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하수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덕이나 황산
1: 네.
4: 뭐 백구 정도
1: 네,
4: 뭐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0: 중요한 건 땅의 활용성. 스마트팜 건설이 가능해야죠.
4: 토지검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쪽은 네. 좀 괜찮고요. 이 두 나온 필지가 이 검산동.
1: 가깝네요. 시내랑
4: 가깝죠.
1: 네.
4: 예, 이쪽에 땅이 나와 있는 게 이 두 필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한가운데도.
4: 예. 가격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
1: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4: 평당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한 필지짜리는 가격이 좀 싸고요.
1: 네.
4: 원래 시세대로 나오고
1: 네.
4: 두 필지는 실제 없어요.
1: 그렇죠.
4: 많지 않습니다.
1: 네.
4: 한 돈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4: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나왔다고.
1: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고
4: 네.
1: 또
4: 좋죠.
1: 마을과 가까워서 통신 그 가설이나 이런
4: 가설이나 다 되죠.
1: 돼 있고 네.
4: 이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간 접근성도 좋습니다.
1: 네.
4: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1: 한 2.5톤 차와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4: 예예, 예, 그렇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0: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건설을 위한 적합한 땅을 찾고 초보 귀농인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고 있는 기득 씨. 가장이자 농부로 자립하려는 기득 씨를 챙기는 건 역시 장모님뿐입니다.
5: 할머니, 할아버지, 재원이 왔어요.
6: 아, 모셨네.
7: 재원이 왔어요.
6: 재원이 모셨네.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8: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9: 문어 왜 이렇게 커?
10: 와. 아, 대박.
11: 조금 열어봐.
9: 와, 완전
11: 여름으로
12: 여름으로 파이 사랑은
11: 장모님이라고 꺽꺽꺽 너무 그냥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12: 일로와 밥 먹을까요?
0: 사위 사랑이 듬뿍 담긴 문어 기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위를 위해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데요.
12: 데카.
9: 이거 엄청 시원하잖아. 데카.
11: 근데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
0: 건강한 재료를 구해 오전 내내 요리에 힘쓰시고도 행여 사위 입에 안 맞을까 걱정하는 장모님.
12: 엄마, 엄마들 와요.
9: 잘 먹겠습니다.
12: 잘 먹겠습니다.
13: 어우, 많이 늘었네.
11: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9: 살라 좋네요, 정말.
12: 아, 진짜 맛있어.
14: 아빠.
11: 아빠. 아빠. 아빠. 엄청 더웠지, 농장에.
9: 네, 아, 오늘.
11: 어우, 어제 다 더워가지고.
9: 네.
11: 어우, 그냥 땀으로 그냥.
9: 148% 나왔어.
11: 가격은 잘 나왔어.
9: 가격은 좀 기대만큼은 좀 못 나오긴 했는데
11: 요즘에 네. 수박 나고 참이 나고
9: 네.
0: 기득 씨 부부 편히 먹으라 손주까지 봐주시는 장모님은 역시 없어선 안 될 든든한 지원군.
9: 대박. 이번 작기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좀 많이 수확하실 때 다른 데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풍성하게 좀 열매를 수확하지 않았나.
12: 맞아.
9: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장모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밥상을 선물 받은 기득 씨. 푸짐한 상차림을 다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12: 오빠가 하루 재원이를 오로지 봐보고 내가 토마토를 수확을 하는 게 어때?
9: 너 토마토 할 수 있겠어?
12: 왜? 왜 못해?
9: 장난 아니야.
12: 왜?
9: 내 봤을 때는 그래도 2년 경험은 있어야.
12: 2년?
9: 그 최소 1년은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12: 밖에 뭐 맞는 것 같은데.
9: 맞다고?
12: 어. 비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문 밖에. 뭐 시켰어?
9: 사실 얘기해. 돼?
12: 봐봐. 뭐 왔잖아.
9: 아, 네.
12: 왔잖아.
0: 야심한 시각. 집으로 뭐가 배달 온 걸까요?
9: 너 나 사실
12: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9: 146박스잖아.
12: 아니 지금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 하는 거야?
9: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거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 오늘만큼은
12: 맨날...
9: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12: 아니
9: 나도 오늘
12: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이래?
9: 지금 10시 24분.
12: 어?
9: 아직 11시도 안 됐어.
12: 아니 애만 재우면 이렇게 뭘 시켜놔.
9: 아 난 좀 오늘 같은 날 좀 영.
12: 아니 왜 위로를 왜
9: 통닭 먹으면서 좀
12: 왜 위로를 왜 맨날 치킨으로 얻으려고 그래.
9: 대화 좀 하고
12: 이것도 얼마야. 요즘 진짜 치킨값도 올랐는데 지금 또 순살로 치켰어? 국산이야? 어머나 세상에.
9: 오늘 좀 자기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한 번만 잘 먹어.
12: 콜라도 추가한 거잖아 이거 지금.
9: 사이즈 콜라잖아.
12: 사이즈 업했어 지금.
9: 이거 오늘 힘들었잖아.
12: 이게 뭐야?
9: 한번
12: 이걸 벌려면 토마토는 몇 개를 따야 돼.
0: 아내 몰래 시킨 치킨. 아무래도 건강식보단 치킨이 맛있죠.
9: 약간의 깜짝 파티 있어.
12: 왜 이게 깜짝 파티야?
9: 아니 갑자기 와서 맛있게 먹는 거지.
12: 이 말빨만 늘었어 사람이.
9: 아니 맛있게 먹자. 어? 먹어봐. 응? 먹어봐.
12: 맨날 먹어.
9: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12: 아 됐어.
9: 먹을래?
12: 맛은 있네. 진짜 매주 이러는 것도 무슨 아니야.
14: 그냥 유태죠.
12: 맛은 있네.
14: 맛이 있어 진짜.
1: 맛있어 진짜?
12: 진짜 맛있어.
1: 맛집이네.
12: 맛은 있냐.
0: 2년간 주말 부부로 지내며 주문 음식에 길들여진 남편. 남편을 위해 매번 건강식을 요리하지만 아내 입에도 맛있는 건 치킨인가 본데요.
12: 아 진짜 이러지 마.
14: 나도 안 그렇게.
12: 나 계속 다이어트 해준단 말이야.
14: 맛있으면.
12: 나 칼로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이런 게 또 재미라면 재미죠. 다음 날. 어제의 야식 기운으로 힘을 낸 기득 씨. 오늘은 나 홀로 수확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받은 꼭지 없는 토마토를 수확해 배송해야 한다는데요.
1: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아, 꼭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수확, 당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토마토를 드시면 소비자님도 아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따서 보냈는지.
0: 방울토마토의 꼭지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옛말. 대추용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되려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죠.
1: 택배 들어가서 양식을 받고 가끔씩 중간에 두 개가 툭 튀어나온 경우가 수량하기 잘했는데 두 개네요. 보니까 중간에 두 개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주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체크하기 잘했네요.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0: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배 작업이 기득 씨에겐 아직까지 어렵기만 한데요.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 수확 작업도 빨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지의 무게가 덜어져 더 많은 토마토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인기가 많다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인기 상품, 토마토 즙입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토마토 주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공을 시작한 토마토 즙. 알이 작은 토마토를 가공업체에 맡겨서 제작했는데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1: 이게 여간 이게 성하신 일이 아닌데 또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제 토마토를 이렇게 어렵사리 또 구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0: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양은 수확해서 시장 경매 보낼 때와는 달리 택배를 직접 보내야 합니다.
15: 3kg짜리들이요? 네, 3kg짜리? 네.
0: 송장 붙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직접 해야 하지만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매가와 달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1: 꽤나 무거운데?
0: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기득 씨에겐 작지만 소중한 판로입니다.
1: 감사합니다.
15: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0: 기득 씨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이유. 바로 가족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는데요. 오늘 새 식구가 찾은 곳, 김제의 유명 관광지 벽골제입니다.
12: 여기가 벽골제야?
1: 내가 우리 처음 오지.
12: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처음 왔잖아.
1: 제가 작기 마디니까 좀 여유가 돼서 온 거야.
12: 그러니까. 대박. 너무 진짜 자연적이다.
1: 그러니까.
12: 아 진짜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0: 광활한 벽골제에서 즐기는 작은 여유.
1: 이 평야의 한가운데 이게 있을 줄은.
10: 이게 있다는 게

0: 저기 소나무 정말... 봐봐. 나무가 진짜 이뻐.
1: 또 그늘도 적절하게 있어. 너무 좋은데?
2: 잠깐 엄마 아빠 보고 올게.
1: 지원아, 너 잠 자는 거 아빠 안 건드릴게. 응. 이게 너한테 최선인 것 같다. 응. 여보, 쌍용 여기 있다, 쌍용.
0: 와, 대박.
1: 와, 대박.
0: 진짜 커.
1: 대박. 야, 진짜

0: 나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1: 오빠가 그거 다섯 손가락 좀 펴줘.
0: 하나, 둘, 셋.
1: 한 번 더.
2: 약간 역광인데.
3: 사랑스러운 아들 재원이의 엄마 아빠로 사느라, 농부와 농부의 아내로 사느라 바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연인 시절로 돌아간 부부.
4: 한번 밀어봐.
1: 몽룡이와 춘향이 된 느낌.
4: 여기서 지병소 보이게 한번 해봐.
1: 지평선이 보이게 해주라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4: 무서워?
1: 아니 어? 진짜 무서워. 무서워.
4: 어, 깼다.
5: 재원아.
4: 재원아. 재원아. 아빠. 엄마 아빠 혼자 놀았어? 오고고. 우와,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일몰. 어, 일몰.
1: 와!
4: 와.
1: 여기 무슨 길이야?
4: 함께 영원하길.
2: 우리
4: 세, 우리 가족.
2: 우리 식구. 영원히 함께 영원하길
4: 바랍니다.
1: 와.
4: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3: 일상 없는 생활에 파묻힌 남편을 위해 강단 있는 선택을 하고 내조해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최고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멋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최고의 농부를 꿈꾸는 기득 씨.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붉게 익은 대추 방울토마토처럼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1: 아빠한테
4: 왜 안 오는데?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맞아!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차례가 된다.
1: 우리 차례.
0: 그래 각분 아가씨 혼사가 정해졌거든. 그러니 다음 우리 차례지.
1: 어머, 각분 아가씨 혼사 정해졌다고?
0: 그래 날이 마님이 날짜까지 정하고 오셨단다.
2: 얘들아 봐봐봐 거기 너 보여봐 보여봐 보여봐
0: 난 도라지꼴 김판서 대관님 댁에 도령님이

0: 깨감탱이라니. 그것도 장터에서 산 몇을 장터 몇을.
1: 왔지. 벼슬은 곧 돈이 되고 돈은 곧 벼슬이 되는 이 더러운 세상.

아 이쪽에도 없고 아 저쪽에도 없고 축구에 벼슬이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축구라고. 망신스런 축구 조상님들 뭐 하신 대야.

한심스런 족보 한심스런 족보 조상이 벼슬이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족보라고 망신스런 족보 조상님들 뭐 하신 게야

0: 울수만 대통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지요.
1: 가문의 영광? 하하, 듣기 좋고 기분 좋다. 가문의 영광이라. 좋아.
2: 아이고, 작은 아버지, 강숙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3: 야, 아니, 날 짝까지 잡아버렸다며?
2: 아 예, 뿌리가 튼튼하니 안심해도 좋을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당상관인 판서까지 했던 대감이에요, 대감.
3: 기가 찰 노릇이야. 처음도 안 보고 날짜까지 잡다니.
2: 아, 작은아버지는 웬 손타령을 그렇게 하세요? 아, 저쪽도 우리 집안 사정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매쟁이가 틀림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안의 운수 대통이라고요. 한마디로 대박이.

0: 갑분이가 어쩐다고?
1: 갑분이가 온 18살이니 혼사를 서둘러야지요, 아버님.
0: 혼사?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가노?
1: 아이고,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 손녀, 제 딸, 갑분이 말입니다요.
0: 갑분이하고 김판서? 나이 차이가 너무나.
2: 형님, 김판서가 아니라 그 끌려야지. 미안해, 갑분이가.
0: 김판서가 언제 또 아들을 낳았어?

0: 책상이 왔는데요. 하룻밤 신세지게 해달라고요.
1: 어가 어째 우리 집이 무슨 참새 눈기냐? 냉금 조차 보내거라. 이럽다.
0: 그런데 그게 도라지골에서 왔는데요.
1: 도라지골? 아 도라지골이라면 빈파서 마을이지 않느냐?
0: 그야 그렇죠. 이 멍충아!
1: 냉금 무서우지 못할까?
0: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요.
1: 내 도포! 내 관!

0: 선생님께서는 오라지골에 사신다고요. 그럼 빈과서댁 자제분을 잘 아시는지요?
1: 아, 위연이라는 거령 말인가요?
0: 아, 맞아요. 그 도령이 머지않아 내 사위가 된다오. 문장은 최치원이요, 필체는 한석봉에, 봉체는 이몽룡이란 소문이 났습니다만,
1: 다른 건 몰라도 풍채만은 목불인견이지요.
2: 목불인견?
0: 자마는 덤목불지견.
1: 잠깐, 귀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어?
0: 아니,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도령 형상이 곱추에 설령발이. 아이고,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날벼락, 이게 무슨 청천벽력. 빌어먹을 중매쟁이가 감히 나에게 사기를 치다니. 자기 말만 믿으라더니 이게 무슨 변고야, 이게 무슨.

0: 스님 무슨 묘책이 없을까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당신이 일러준 이 사실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들켰으니 무슨 묘책이 없겠어?
1: 하긴 묘책

0: 병만 주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약까지 주시다니 고맙소. 고마워요.
1: 그럼 서승은 이만.
0: 아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박참봉! 박참봉!
2: 예! 아, 또 무슨 변이라도?
0: 어서 가서 가마를 빌리고 가마꾼을 데려오게.
2: 오늘은 혼인 날이 아닌데요. 오! 과연 여책인가요? 삼돌아! 삼돌아!
0: 삼돌에게 비밀로 왔어. 어서 가서 아님 좀 불러줄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바쁜 일을 운산골 외할머니 댁으로 보냅시다. 어서 가마 준비시키고 떠나 준비해요. 빨리 빨리.

0: 내가 보내서 왔다고만 해라. 너는 거기서 양전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서 꺼내거라.
1: 안 돼요, 아가씨. 저도 같이 가요.
0: 너는 이곳에 남아. 할 일이 있다. 어서 떠나지 않고 뭐해?
2: 출발!
0: 오늘부터 너는 이쁜이가 아니다! 갑분이가 되는 거야!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네가 갑분이를 대신해서 시집가란 말이다!

때리면 맞아 죽을지라도 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0: 하나 주세요 이쁜이 대신 이쁜이라도 주세요.
1: 아니 이름이 불치했냐 이놈아.

0: 바빠서 많이 마고 이쁘니 하고 아니 아니 바쁘니 하고 많이 마고 뭐냐 삼돌아 내가 졌다 오늘만 좀 봐라 어 삼돌아
1: 바쁜 아가씨만 주시면 된다고야

0: 아니 또 왜?
1: 나리마님이 도망가요.
0: 어, 무슨 헛소리야?
1: 새벽 같은 두 눈은 책이 영롱하고 우뚝선 콧날에는 창기성이 넘치고요. 가격이나 진품보다 성인군 작품이고요. 저간의 풍문이 거짓으로 들통났네요. 하신랑이 멀쩡하다니까요.
0: 무슨 헛소리야? 무슨 참고대가 그리 길어? 신랑이 멀쩡하다니 이놈아!

0: 진정 신랑이란 말인가?
1: 그렇습니다.
0: 여보게 조금만 더 앞으로 걸어가보게. 위로 돌아 걸어보게. 앞으로

0: 얼른 말이라더니 이르렀지 신랑이 성한 몸이라니. 세상이 정말 날 속였구나. 내 꾀에 내가 넘어가다니. 어쩌다 살아 생겨낸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단 말이냐.
1: 이대기 맹사대기 아닌가요?
0: 아니 맞아요 맞아. 어서 오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임자 어서 초래를 꽉 눌리고 어서 갑분이를 데려오게. 삼돌아 어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 어서 갑분이를 모셔와. 빨리
2: 참아지야.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직분했던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혜로 위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다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

땅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상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 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운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희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궁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춤춤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리듬에 몸을 맡긴 이들의 순수한 환희와 재즈를 향한 뮤지션들의 열정이 하나 되는 곳, 바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젊은 소리꾼의 어깨에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1: 역시 음악이다라는 생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교감되는 힘이 있구나.
0: 누군가는 천사의 언어라 칭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 음악의 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라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1: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막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막 박수 치시고 막 좋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정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곧 하면 돌아.
0: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 음악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근사한 공연장도 아닌 낯선 땅, 낯선 거리에서 말이죠.
3: 국악은 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훨씬 재밌고 신명나고 흥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이라고.
4: 함께 같이 즐기면서 진짜 어깨춤도 나오면서 같이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0: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인기라지만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전통이란 이름 속에 갇혀있는 옛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음악이란 걸 말이죠.
1: 언어로는 안 통하겠지만 음악으로는 80-90% 이상은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 신비한 음악, 뭐 재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소리를 널리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네 명의 국악 청춘들이 뭉쳤습니다.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는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 청춘 시나위 지금 시작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그리고 지금은 체게바라로 더 익숙한 나라.
6: 그냥 저는 사회주의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1: 낯선 나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쿠바 간다고 하니까 쿠바? 다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0: 쿠바란 단어를 듣고 혁명의 땅, 사회주의 국가란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쿠바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룸바, 만보, 살사, 차차차까지 라틴 음악의 본고장인 쿠바야말로 진정한 춤과 음악의 나라죠.
4: 쿠바 하면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재즈, 그리고 뭐 정열적이고 뭐 살사 뭐 이런.
0: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던 시절 노예란 이름으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국의 음악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우러져 쿠바만의 다채롭고 강렬한 음악이 탄생했죠.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열정의 땅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4명의 국악 청춘들. 차세대 소리꾼이자 청춘 신화위의 맏언니 신진원.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막내 김기현.

0: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악을 전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0: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2: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0: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려나 봅니다.

0: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1: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프라도 거리에서 지난 아쉬움과 씁쓸함만 안고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다음 공연을 위해 새로운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2: 아니면 또 바닥에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3: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4: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3: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0: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3: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0: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1: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3: 두 개.
1: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3: 1000개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색 각 가정에 없을 소녀 인력 도액을 돌고 가자.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1: 너무 짧나?
3: 아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가사에 전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1: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3: 그러려는 거 없을 거야? 어렵나?
4: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3: 왜 신경쓰고 나오잖아요 밖에.
1: 내가 언제?
3: 이 표정이 그렇다.
5: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신화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6: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6: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7: 네.
6: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7: 잘 울리네요 여기도.
6: 좋은 것 같습니다.
8: 마음에 들어요.
6: 근데 좋은 것 같아요.
7: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8: 진짜 이뻐요.
6: 너무 예뻐요.
8: 예뻐,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6: 개가 났네.
0: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신화위. 때문에 쿠바의 숨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6: 신기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그냥 막

0: 움직이게 되고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지 않아, 그렇지?
1: 흥이 많은 것 같아요.
0: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도 팁 줘야 되나?
2: 거리 악사와의 흥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0: 나는 여기가 2번이라면 나는 2번.
1: 저도 2번.
2: 나도.
3: 나 2번. 기현이는?
1: 2번.
3: 그러면 동규 의견 필요 없음.
2: 그래,
3: 땅땅땅.
1: 노란색 건물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철조망도 있고 동상도 크게 있는 거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잘 울리기도 잘 울리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2: 아무래도 언니 목소리보다는 저희 악기가 내는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더 적합한 장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4: 저는 다 좋아서 뭐 그쪽 거리로 간다면 세 군데에서 다 해도 말레권 해변만 아니면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방파제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광경이 일품인 말레콘 해변. 카리브해를 따라 펼쳐진 말레콘 방조제는 아바나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2: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콘 해변에서 사랑과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5: 물론 우리 국악 청춘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곳도 이곳 말레콘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4: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니까 막 너무 습하고 끕끕하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5: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참패. 제 아무리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이라지만 동양의 낯선 가락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6: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긴 한데 항상 조회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게

0: 오늘은 어제 둘러본 비에야 광장에서 공연하는 날.
1: 12번 오랜만에서 괜찮은가 모르겠다.
2: 이쁘다. 비연아 오늘 봐도 이쁘다.
1: 저기?
0: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어서일까요?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1: 아 이제 공연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잘할 수 있을까.
3: 잘합시다. 즐깁시다.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4: 파이팅!
0: 프라도 거리와 말레꾼 해변에서와는 달리 꽤 많이 모여있는 관객들.
3: 파이세와! 아!
0: 가장 먼저 길놀이의 흥겨운 가락으로 비에야 광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하나둘 늘어나는 관객들. 자고로 우리 소리는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그런데 가락 위에서 가볍게 뛰노는 세 사람과는 달리 진원이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입니다.
5: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징을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만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 발이 있고 근데 제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6: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고 아무리 첫박에 맞추면 되는 악기라지만은 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게 서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 쿠바로 떠나오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을 계획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1대1 개인 교습도 받아가며 연습했지만 진원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징.
5: 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가장 부담돼요. 징을 이렇게요.

0: 회사 운영하는 거를 보기만 했지.
1: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징도 잘 치고.
2: 마지막까지 떨쳐내지 못한 부담감이 마음에 얹혔던 걸까요?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동료들이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징을 연주하는 진원이의 두 어깨가 마냥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춘신화위 참 잘했죠?
3: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호흡해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관객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또 막 이렇게 신경 쓰느라 이렇게 같이 호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2: 길놀이에서의 속상함은 잠시 접어두고 마더니 진원이가 자신의 진짜 기량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풍물꽃의 일부인 비나리는 고어가 많아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3: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2: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기현이의 태평소 소리도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1: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좀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0: 앞 공연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2: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규가 이제 상모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청춘 신하위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입니다. 머리에 단 12발 상모로 원을 그리며 자유자재로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는 12발 상모놀이는 농악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동규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흥겨운 길놀이부터 화려한 12발 상모놀이까지 과연 청춘 신하위의 열정이 쿠바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3: entendemos el idioma, pero no lo imaginamos.
4: Y además un proyecto cultural bonito que debería expandirse un poquito más para que las personas puedan tener conocimiento de todo.
5: Magníficamente, todo muy bien y tienen un arte bastante bonito, bastante especial y espero que se vuelva a repetir porque esto gustó mucho.
0: 앞선 두 번의 도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관객들의 반응.
6: 안녕하세요.
0: 우리의 청춘들은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0: 목소리가 일단 안 들리니까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판소리나 이런 네, 비나리 같은 공연도 되게 재밌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1: 거리 공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음악의 나라 답게 쿠바의 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 흥겨워지는데요. 쿠바의 밤을 즐기기 위해 국악 청춘들도 길을 나섰습니다.

0: 일행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르신들의 공연이 한창인 한 레스토랑. 무려 50년간 음악을 해온 프로 뮤지션들입니다.
1: 저한테는 되게 할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음악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0: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스페인 음악과 아프리카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음악 소는 쿠바 음악의 근원이 됐고 지금도 쿠바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막 큰 동작을 하시지도 않고 막 오버를 해서 막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sotros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los puertorriqueños defienden su plena, los americanos el jazz. Entonce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defender nuestra música cubana, nuestro ritmo cubano, el son, la guaracha, el bolero. Eso es nuestro y eso lo defendemos.
0: 쿠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음악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쿠바에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나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쿠바의 매력에 푹 빠지기 때문이죠.
3: 음악에 있어서 뭐 형식적인 게 없고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좀 루즈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선율도 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세련된 음악 같고 리듬도 되게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어요.
2: Que hace la música tradicional cubana, pero también contemporánea, un grupo que tiene más. Este conjunto hace bolero, salsa, guaracha, conga, hace de todo. Para el deleite de Cuba y del mundo.
0: 밤이 깊을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어머, 만능 재주꾼 예영이의 춤솜씨 좀 감상해 볼까요?

0: 자기들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계속 끝까지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던 관객들도 일으켜 세우는 진짜 그런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네.
1: 1930년대 쿠바 전통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1996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을 알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제 전설로 남았지만 쿠바의 음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밤 쿠바의 전통 음악을 즐겼다면 오늘은 쿠바의 춤에 대해 배워볼까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춤이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살사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동규 예영이와는 달리 잔뜩 긴장한 두 사람.
2: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을 잘 못 써서
0: 쿠바에 가서 얼굴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는데 살사를 못 추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고.
1: 쿠바에서 진행한 공연마다 아쉬움을 남겼던 청춘 시나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 먼저 쿠바인들의 문화를 배우는 걸로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3: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1: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면 걱정부터 앞섰던 기현이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2: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음악이랑 춤이랑 흥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살사의 매력에 푹 빠진 청춘 시나위. 그런데 누군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허둥지둥 헤매는 두 발의 주인공은 진원입니다.
3: 이게 한국적인 리듬은 아니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제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 했는데 다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살사 소스처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살사 댄스. 그래서 쿠바 사람들에게 있어 살사 댄스는 무료한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춤이죠. 쿠바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자유로운 영혼이 춤추는 느낌? 그냥 그 자유로움이 춤 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막 격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다들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0: 문화에 흠뻑 젖었던 청춘 시나미가 또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1: 성악망 호간정이라 요단항의장 천리마로다 연항의 오백금으로 죽었던 사갔으니 너를 산책을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 나으라니 주랴 들거라.
0: 청춘 시나위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걸까요? 처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진원이의 판소리에는 어깨춤을 덩실 추더니 꽹가리의 신명난 가락엔 온몸을 맡기는 쿠바인들. 한순간에 무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1: 목이 아파요. 쿠바 그 현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 연습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려서 좀 저도 좀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선뜻 나서는 쿠바인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가락이 그들과 통하나 봅니다.
1: 랑랑개개 겐지개개개 이렇게 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흰색 티셔츠 입은 건강한 남자분이 엄청 멋있게 막 춤을 따라도 못하겠어. 멋있게 추는데 그 안에 느껴지는 그 몸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어요.
0: 쿠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쿠바의 역사를 이해하고 쿠바의 춤 살사를 즐기며 그 속에 녹아있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읽었던 청춘 시나리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문덕분일까요? 앞선 공연들과는 달리 쿠바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왠지 내일 있을 공연도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2: 해보고 싶대.
0: 청춘 시나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의 악사들.
2: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쿠바 민요에 우리의 가락을 얹습니다.
1: 네, 뭐 시작도 그냥 하나 둘 시작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훅훅 누가 하나 시작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가져가면 먼저 따라왔다가 뭐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선 없고 벽 없고.
0: 쿠바의 아리랑이라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관타나메라. 즉흥적인 연주에도 이토록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쿠바와 우리의 음악이 많이 닮았나 봅니다.
3: 서로 맞춘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서로 이렇게 음악을 합친다는 게 좀 새로 항상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1: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시르렁 실건 실건.
0: 내친 김에 판소리 한 자락도 뽑아봅니다.
1: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정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뚤.
0: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도 국경을 뛰어넘은 두 음악의 조화를 즐기는 것 같죠?
1: 돌아보면 도로 하나 그뜨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그뜨고 돌아보면 도로
0: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0: 소리를 알릴 차례. 꽹과리 소리가 높아질수록 쿠바인들의 춤사위에 열정이 더해지는데요. 아르마스 광장 가득 우리 소리를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지고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1: 징을 치고 있다가 이제 꽹과리를 한번 갱 치는 순간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꽹과리를 뭐 한번 쳤는데 와! 뭐 이런 반응을 저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0: 지난 공연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아르마스 광장에 청춘들의 소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악 청춘들과 쿠바에서 나고 자란 청춘들의 신명난 놀이 한판. 음악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천사의 언어이자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가락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음악의 힘을 찬양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인가 봅니다.

0: 프리덤을 굉장히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쿠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2: 젊은 친구들 같이 또 어울리니까 더욱더 막 춤도 막 너무 춤도 다들 잘 추고 없던 흥도 생기고 저도 좀 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쿠바에 와서
3: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국악 청춘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쿠바에서 얻은 진짜 결실은 또 있습니다.
4: 월드뮤직,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욱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0: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즐겁게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거운 거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즐기는 음악 하고 싶죠.
1: 그냥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보여주는 음악도 좋지만은 이제 뭐든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도 관객석과 무대가 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을 저는 하고 싶어요.
2: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직 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음악적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쿠바인들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고 틀을 한번 깨보고 싶어요.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나의 아우트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양대상 톡톡 밀어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군 양양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동남은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대걸 옴조의 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 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낯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불러 이 놈소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원복이 없어 간장수 선빙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급해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덩덩을 치며 여백 꼴로이 찾으라

밤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허야 니야 너야 눈은 이 눈으로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인부채야 이게

마음 희무하는 일하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사성전 못 듣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 있사오니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난 살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만류되 아니거나 양국같이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 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호안이가 되던 바다 장국 철저를 내려 배 빠르고 주먹을 실려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 철컥 화재건 물에다 물결이 이첩 소스 광풍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새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국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놓을 날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조름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개오리를 엮어서 세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축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챔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의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운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친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트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사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둔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의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 들고 시선은 코끝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은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스쿼트해줍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1: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사회의 가장 큰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된 세상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없죠. 판소리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195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신촌이라고 하는 섬지강가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최성자 학자, 어머니는 오정자 복자이시고요. 근본적으로 농민이